0: 네,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뜰안 초대석 주인장이신 우리 국광표 지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사장님.
1: 네.
0: 오늘 나오신 우리 손님들 먼저 소개할까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네.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음악 나가겠습니다.
1: 네. 우리 지역 곳곳에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리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뜰안 초대석은 이런 귀한 분들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뜰안 초대석의 주인공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 지휘자이신 서란희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의 안무를 지도해주시는 장은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사실 방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 들으시면서도 저희들이랑은 다른 마음이셨을 것
1: 그러셨죠.
0: 같아요.
1: 네.
0: 심장이 막 쿵쾅쿵쾅 그리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나라사랑축제가 끝났습니다. 가장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 우리 서란희 지휘자님 어떠셨나요?
2: 네,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기쁜 시간이었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 나라사랑 축제를 하면서 여수에서도 이런 축제가 열리면 좋겠다라는 간절함.

0: 요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계셨대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나라산업제를 요새 한다니까 그분이 발벗고 나서주셔가지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1: 아.
0: 예, 우리 시원이세요.
1: 이번에 하게 된 게 그런 분들의 기도가 먼저 있었군요.
0: 그럼요. 그
1: 네.
0: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1: 네. 우리 안무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사실 저희 어린이 합창단이 합창단이지만 노래만 하는 합창단이
0: 그럼요.
1: 아니잖아요.
0: 예.
1: 오히려 어쩌면 안무의 비중이 더 클 때도 있는데
0: 예.
1: 선생님 어떠셨어요? 정말 소감 궁금합니다.
2: 올 여름에 휴가도 없이 여름방학 동안 거의 매일 연습을 했는데요. 힘들 텐데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즐겁게 연습에 참여해 준 합창단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요. 또 뒤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신 자모님들, 자부님들, 우리 소품도 다 자모님, 자부님들이 다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꽃이랑.
0: 네.
1: 수제였군요.
0: 네.
1: 네. 네.
2: 그래서 그리고 또 함께해 준 선배님들 있어서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또 현장에 와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제가 수고하고 있은 보람을 또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여러분 이번 나라사랑 축제 직접 오셔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0: 네.
1: 유튜브나 생방송으로 함께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1: 제일 수고하신 우리 설안이 지휘자님, 장은숙 안무 선생님 오늘 생방송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주시면 좋겠는데
0: 네.
1: 그냥 달라고 하면 또 저희가 주관식에 좀 약하잖아요.
0: 그럼요. 맞습니다.
1: 네. 네.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0: 사행시.
1: 선생님 어떤 걸로 사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0: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진행했던 나라사랑축제이기 때문에 오늘 사행시 나라사랑. 뜻까지 나라사랑.
1: 좋아요.
0: 네.
1: 네. 랑이 좀 걱정이 되긴 네. 하지만 저는 저희 청취자님들의 창의력을 믿습니다.
0: 네. 낭낭한 목소리로.
1: 네. 랑나라랑랑랑랑랑. 여러분 나라사랑으로 사행시도 보내주시고요. 우리 지휘자님 또 안무선생님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9177님께서 문자 주신 거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설안이 지휘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3: 아, 설안이 지휘자님이 나오신다니 반갑구만요. 다른 분들도 환영합니다. 문자 주셔서
0: 네.
3: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감사합니다.
1: 우리 9177님 이렇게 환영해 주셨고요. 또 0782님께서도 아주 반가운 문자 주셨어요. 우리 장은숙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설안이 지휘자님, 장은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1: 우리 1487님께서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시면서 물음표를 해주셨는데 합창단 맞습니다.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 설안이 지휘자님 장은숙 선생님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라 사랑으로요 사행시도 지어주시고요. 그 사행시 안에 응원과 격려의 문자도 가득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두 분과의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이 나올 때마다 아이고 이런 안무는 어떻게 하셨을까. 또 우리 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사들도 같이 안무를 할 텐데 언제 맞춰봤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 찬양 먼저 들려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 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0: 네, 정말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늘 맞이하는 광복절이었는데요. 이 나라 사랑 축제가 생기면서부터 정말 그 감동이 남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2061님께서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문자 주셨는데요. 지사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61님입니다.
1: 국광표 지사장님, 직원 모두 진짜 진짜 애쓰셨습니다. 살이 홀쭉해지셨어요. 자동
0: 맞아요.
1: 다이어트 되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나라 사랑 대축제였습니다. 와, 저를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0: 네.
1: 살이 2kg 빠졌거든요. 최근에.
0: 와, 지사장님은 빠지시고요. 또 어떤 직원에 따라서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또 풀다 보니까 2kg 찌신 분도.
1: 네, 그러신 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말 은혜였습니다. 네.
0: 네. 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4862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지휘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 네.
0: 4862님.
2: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늘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사장님, 지휘자님, 안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지휘자님 어떠세요? 힘나시죠?
1: 그렇죠. 이렇게
0: 네.
1: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있구나,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 그 힘으로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0: 네, 우리 9507님께서는 우리 천사들의 합창 최고였다고, 네, 문자 주셨고요. 또 1772님께서는 나라 사랑으로 벌써 사행시를 보내주셨어요.
2: 우와, 빨리
0: 와,
2: 보내셨다.
0: 예.
2: 쉽지 않으실 텐데.
0: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네, 문자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운을 탈 테니까 지사장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1772님의 사행시 소개해 드릴게요. 나.
2: 나는 기뻤어요.
0: 라.
2: 라디오로 들었지만 감동 그 자체였어요.
0: 사.
2: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0: 랑.
2: 낭낭하게 들리는 어린이 합창단, 지금도 전율이 느껴집니다. 와.
0: 진짜, 아, 여러분들의 그 창의력, 네, 저는 믿었습니다. 1772님, 귀한 사행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1772님처럼, 나라 사랑으로 사행시 지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께
2: 다섯
0: 보내드릴,
2: 분씩이나요?
0: 네,
2: 야.
0: 보내드릴 테니까 어렵지만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지사님.
2: 네.
0: 나팔 소리, 막 이거.
2: 예.
0: 네. 사실, 우리 전남동부 어린이 합창단이 한 50명이 좀안 되지만,
2: 네.
0: 모여서 매일 연습을 했어요.
2: 매일
0: 예. 네,
2: 연습하죠.
0: 그건 그렇다 치고,
2: 네.
0: 전국에 있는 어린이 합창단이 막 중연합으로, 소연합으로, 대연합으로 이렇게 함께 막 부르고 안무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2: 그렇죠.
0: 이런 거 어떻게 맞추는지 정말
2: 저도
0: 궁금하더라고요.
2: 신기했습니다.
0: 네. 노래도, 화음도, 무용도 어떻게
2: 예.
0: 맞추는지. 지휘자님, 비결을 알려주시지요.
1: 네, 좀 영업 비밀이긴 하지요.
0: 맞아요.
1: 네, 귀 쫑긋하시고. 나라 사랑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을 저는 합창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면,
2: 네.
1: 그다음에 안무 쪽에서는 안무생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2월 정도에 각 지사의 지휘자, 안무자, 자무회장님, 중앙사의 공연 기획팀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의 컨셉을 맞춰서 무대를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또각 지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연습하는 단원들 중에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단원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무대 컨셉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4월 정도에는 소연합, 중연합, 대연합에 대한 합창악보가 각 지사에 제공이 되면 저희는 이제 지사별로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월 정도에는 개별 지사 곡도 이제 배부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또 저희 지사끼리 어떻게 무대를 만들지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연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번에는 천안에서 했었는데요. 천안에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연습했는지 또 점검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 나갈지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하나 빠진 거는 그 중간에 거점 지역에 모여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모인다 그러면 광주의 목포지사, 전북지사, 전남 동부지사, 광주지사 이런 식으로 모여서 녹음을 하고 나면 그 녹음에다가 대연합의 곡이면은 그 녹음 위에다가 이제 또 경상도권, 또 저쪽 충청도권 이런 식으로 그더 덧입히고 덧입히고 하는
2: 덧입혀서
1: 식으로 이제 녹음이 되고 나면은 이런 느낌을 살린 안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안무쌤이 담당하십니다.
0: 아이고, 선생님, 5명 연습시키기도 보통 일이 아니던데, 그거 어떻게 다 안무를 맞추세요?
3: 저희는 연합 무대는 중앙사 공연기획국을 중심으로 담당 안무 선생님이 정해집니다. 연합 안무 담당 안무 선생님이 정해지면 그 선생님께서 안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아이들에게 안무를 숙지를 시키고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합 수련

0: 학년회 때 친구들과 다른 지사 친구들과 동선도 맞추고 또 안무도 이렇게 서로 맞추게 되죠. 그러고 나면 연습 이제 지사로 돌아와서는 연습 영상을 매일 찍어서 서로 공유하고 네. 하면서 예. 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안무 선생님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다른 지사 안무 선생님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1: 우리가 나라사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연희합창단 준비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2: 네.
1: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특히 우리 연희합창단이 매일 방송사에 나와서 또 포인트 안무도 하고 본인 맡은 안무를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또 뭐 상모도 돌리고 포인트 안무 있는 애들은 또 포인트 안무하고 또 자모님 자부님은 뭐 수선도 하고 아이들 도시락이며 밥이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2: 맞아요. 네. 네. 정말 이런 일은 지사님 사명감 없이 하기
1: 그렇죠.
2: 힘들잖아요.
1: 맞아요. 네. 네. 사실 극동방송 사역이라는 게 사명감과 헌신 없이는 사역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설아인 선생님과 장은숙 안무 선생님께 처음에 어떻게 이 언약창단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 방송 가족에게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사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3: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게 됐어요. 유치부 선생님을 해보라고 아빠께서 권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빠께서 신발 정리하고 주전자에 물 떠서 애들 물 먹이는 거, 뭐 코 닦아주는 거 네. 이런 거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너가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그때 유초등부 지휘를 맡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성가대가 60명이었거든요. 예, 네, 되게 그 전주에 태평선결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다녔는데
1: 네.
3: 그때 되게 한참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서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교회가 대상을 받았었어요. 그때 마음이 제 안에는 되게 감사했었고 주변 분들이 너네 애들이랑 있을 때 네가 행복해 보여. 그리고 애들도 너랑 그렇게 찬양할 때 행복해해.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제가 저는 음악교육 중고등학교 음악선생님이 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초등학생이랑 있는 게 저한테 어울린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사립초등학교 음악선생님으로 이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저는 그 선교사 자녀학교에 선교사로 나갈 마음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됐었는데 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빠가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가 결혼해서 너희 남편과 할 일이지 미혼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여수에 왔었고 여수에서 어른 성가대만 계속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안에는 어린이 성가대 하고 싶어요. 주일학교 하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로 오면 어떻겠느냐 하고 자모님들 이제 다른 학교 학교 자모님들께서 네. 말씀하셔서 그런 게 있나요 하고서 이제 지원서를 넣었었는데 지원서를 넣으면서 제일 어려워했었던 점은 내가 과연 내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자모님들과 연합해서 할 수 있을까 제가 모난구석이 많은 사람이라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 지원서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때 담당자님은 아세요 한 다섯 번 넣었다 뺐다 했어요 취소해 주세요 아니 다시 넣을게요 막 이러면서 다섯 번 정도를 그렇게 하고서 아 마지막 기도는 그랬어요 니누에 가라 그랬는데 너 다시 수로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 떨어뜨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고서 그때 지원서를 넣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 9년 네, 달려왔습니다.
2: 네. 아니 이렇게 저희 전속 어린이 합창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마음 주신 선생님들이
1: 그러니까요.
2: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1: 네. 예.
2: 그리고 또 우리 설아니 지휘자님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들을 참 잘 다루시거든요. 네.

0: 예,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냥 음악적 지식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아이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2: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재능도 좋으시고 달란트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1: 맞아요.
0: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연희합창단 사역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1: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전속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0: 네.
1: 이 합창단에 우리 애도 좀 보내야 되겠다. 가만히 두면 소될 것 같은 우리 애.
0: 그럼요.
1: 사람 만들어야겠다.
0: 그럼요.
1: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데이 스쿨을 우리가 또 열고
0: 맞습니다.
1: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거 잠시 알려드리고
0: 네.
1: 우리 또 장은숙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신지 하나님의 사명감이 없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0: 네.
1: 여러분들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데이 스쿨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3: Though we gotta say goodbye.
4: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5: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우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4: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5: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4: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5: 하지 말어
4: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5: 좋아하지
4: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5: 하지 말어
4: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5: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4: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5: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4: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6: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네, 선생님 제가 새 아이의 엄마잖아요.
0: 네.
1: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0: 네, 네.
1: 방송 들으시는 분들 구경수가 물론 중요하죠.
0: 중요하시죠.
1: 하지만 구경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이들 마음에 믿음 하나 심어주는 거.
0: 아멘.
1: 어렸을 아멘. 적부터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거.
0: 아멘.
1: 우리가 아무리 애들 사랑해도요.
0: 그럼요.
1: 애들 끝까지 우리가 못 네. 지켜주거든요.
0: 예.
1: 예. 그 안에 믿음 하나 있어야 바른 길 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는데 가장 좋은 네, 곳이 바로 우리 전남동부 전속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0: 맞습니다.
1: 네.
0: 우리 아이들 정서상으로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요즘은 스마트폰이며 SNS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됐는데
1: 그럼요.
0: 그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1: 맞아요.
0: 많이 지원해 주세요.
1: 특히 갑자기 지원하려면 조금 두렵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마련한 게 원데이 스쿨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일단 애기 손잡고 한번 원데이 네. 하루만 와보는 거죠.
0: 네.
1: 우리 설아니 지휘자님
2: 네.
1: 원데이 스쿨 어떤 거예요?
2: 합창도 해보고 싶고 아 저렇게 무대에서 춤도 춰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
1: 맞아요.
2: 네,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그런 중고 집단 행사 같은 게 없잖아요.
0: 많이 사라졌죠.
2: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훈련 받고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시간을 얻었다는 이제 11살 때

0: 안 했다가 21살 돼서
1: 네.
0: 이번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하고 부르는 그 많은 친구들이 아, 그때가 참 좋았어요. 제가 저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2: 네. 맞아.
0: 뭐 울면서 친구들이 뭐 주체할 수 없어 하는
1: 네.
0: 감동을 느끼고 가는데 어머니들, 아버님들, 할머니들, 할아버님들 보내주십시오.
1: 네.
0: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또 친구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2: 맞습니다. 아니, 애들이 이런,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그런 큰 무대에 서서 그큰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요.
1: 네.
2: 정말 영양제가 따로 없어요.
1: 그럼요.
2: 네. 꿈이 자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1: 네.
2: 모르거든요.
1: 이번에 나라선 축제 진행을 맡은 MC 두 분이 대구와 창원에서 왔어요. 또그 현장에서 보셨던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 아나운서는 창원의 메인 아나운서인데 어린이합창단 1기 출신이에요.
2: 와. 걔가 방금
1: 네.
2: 극동의 아버지예요.
1: 맞습니다.
2: 소대극서
1: 네.
2: 하는
1: 그리고 여자 아나운서도 대구극동방송 1기 어린이합창단 출신이에요.
2: 네.
1: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2: 진짜 하나님이
1: 네.
2: 인도하시더라니까요.
1: 아멘.
2: 네.
1: 네.
2: 여러분의 자녀도 손자, 손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0: 아멘.
2: 손에 한번 우리 자녀들을 맡겨보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어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안내문도 보내주시고요. 원데이 스쿨에 대한 안내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은숙 안무 선생님께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7년 동안이나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1: 쉽지
2: 아니잖아요.
1: 않죠.
2: 네. 어떤 콜링이 있었나요?
3: 사실은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세븐 해빗이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얘기해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몸 찬양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0년 뒤에 제가 몸 찬양을 가르치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를 다 출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몸 찬양을 시작하면서, 거의 쉬지 않고, 정말 한 20년을 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수에 극동방송이 생기면서, 안무 선생님을 뽑는다는 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소망이 있다고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지원을 하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모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한번 안무 교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요청이 들어오는데 제가 할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그 주일에 그 바로 그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주셨는데 주 안에서 일하면 그 길을 인도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 아멘.
3: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여러분 이렇게 사명감으로 가득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전속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이 좋은 훈련의 장 놓치지 마시고 자녀를 좋은 군사로 훈련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안이 지휘자님께도 제가 궁금한 게요.
0: 네.
2: 그동안 정말 많은 어린이들, 자모님들 이런 분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제일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하면은 소개되지 않은 분, 소개되지 않은 사건이 그냥 감춰질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에둘러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즈음에 여기로 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춘기를 정말 격하게 겪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연합하고 하면서 예민함들이 조금씩 만져지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참 감사합니다.

0: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고, 이거는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또먼 곳에 녹음하러 또 이렇게 수련회 또 공연하러 다녀오면서 그차 안에서 끊임없이 애들이 찬양하는 걸볼 때, 그리고 또 애들이 힘들었지, 다신 이런 거 하기 싫지,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내일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아, 아이들 안에 정말 큰게 심어주는구나, 은혜가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애들이 무대 뒤에서 되게 떨거든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쿵쾅쿵쾅 힘들어요 막 이러는데, 얘들아 손 모으자, 기도하자,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 걔네들 평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로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얘들아, 그렇게 의지한 뒤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야. 의지하지 않고 나가서 네가 잘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한 거야. 그치만 네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교만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어서 기쁘고, 지금 현 단원 중에서 매주 두라리 섬이잖아요. 배 타고 택시 타고 참석하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 그 자매 너무 애쓴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1: 네. 우리 전국에 13개 극동방송 지사가 있고, 또 13개의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 사실 지사장님, 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광주, 큰 도시 어린이 합창단 앞에 서면, 저는 약간 이렇게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전남동부 어린이 합창단은 전혀 쫄지 않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이번 나라사랑 축제에서 단독으로 공연했던 노래입니다. 여수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이 찬양 한곡 듣고 두 분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이번 역은 여수역입니다.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여수에서는 오는 9월 또 하나의 뜻깊은 대형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인데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펼쳐집니다. 오늘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뜨거운 열기가 오는 9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여수의 푸른 비전으로 이어지길 함께 응원합니다.

0: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울대전, 대구, 부산, 제주, 목포 정말 많은 지사들이 있는데 우리 전남 동부지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했던 단독 공연 여러분들께 그 현재 그날 생방송 나갔던 거
1: 네네,
0: 제가
1: 그렇습니다.
0: 따와가지고
1: 예.
0: 들려드렸습니다. 지사장님 왜 우세요?
1: 이거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요. 그 지난 목요일에 그 감동과 은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감동의 눈물이 나네요. 이게 감동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헌신이 정말 필요한데, 그러면 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어떤 좀
0: 맞아요.
1: 미안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 가족 소개와 또 편지 써 오셨죠? 방송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장은숙 안무 선생님 가족 소개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2: 저는 오상호 집사 제 남편이고요. 찬영이, 건영이, 주영이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늘 정말 지지를 많이 해주는 가족입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할 때도 정말 한 번도 불평불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 오상호 집사는 전동이 생기기 전에 상원국동 방송 전파 선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2: 네. 그래서 국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보다 국동방송을 더 애청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합창단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박수를 쳐주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지해주고 늘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한데 지금도 듣고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문자가 왔네요.
0: 몇 번, 몇 번이신데요?
2: 0307.
1: 여기
0: 0307이.
1: 33번.
0: 어머나 세상에.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2: 감사합니다.
0: 3대 남편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최수종, 현, 국광표. 근데 오늘 한명더 발견했네. 오상호.
1: 오상호 집사님.
0: 네. 0307님. 대한민국 4대 남편 중에 한 분으로 임명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무 선생님께서 문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 지휘자 선생님, 안무 선생님 화이팅. 특히 안무 선생님 밤낮으로 안무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3: 밤낮으로
0: 오상호 집사님, 아유 반칙이에요.
1: 집사님 방수사 한번 오세요. 차 한번
0: 진짜.
1: 마시게요.
0: 아니 이렇게 멋진 선생님들이시지만 또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가 없이는 정말 이런 헌신이 불가능할 것
1: 그렇죠.
0: 같은데
1: 맞습니다.
0: 우리 장은숙 집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음악 깔까요?
2: 네.
0: 자기야 하시면서 방송 편지 들어갑니다. 이 편지 들으시고 0307 오상호 집사님 바로 답장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지만.
2: 자기야, 부족하고 또늘 연약한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하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늘할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 때는 왜할수 없는 일을 너가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옆에서 같이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쁜 가정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고마워요.
0: 오상호 집사님, 방금 들으셨지요? 네, 답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우리 설아니 집사님의 방송 편지도 저희가 듣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도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가 정말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4: 네, 편지는 못 써왔고요. 저희 남편은 노시준 집사입니다. 그리고
0: 네.
4: 서울에 있는 4월에 결혼한 노하림,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노

0: 오하윤 그렇게 두 남자 아이 아들이 있습니다. 셋 다 빼빼예요. 아하. 그 이유는 제가 반찬을 잘 못해줘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잘 다녀오라고요. 애썼다고 네. 늘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고맙고요. 제가 한 일에 반은 우리 가족들이 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리고 앞으로는 반찬 잘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1: 네. 혹시 0827님이 설아니 집사님의 남편분이실까요?
0: 맞다요.
1: 세상에. 우리 정말 남편분들이 사랑꾼들이시네요.
2: 40번은 우리 안무 선생님
1: 남편이시네요. 그렇죠. 예, 0827님 설아니 권사님의 남편분 성함이?
0: 노시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1: 노시준 집사님께서 서권사님 화이팅이라고.
0: 맞네요.
1: 네, 아주 간단하고 건조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0307님은 싫어 싫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시면서도 장은숙 집사님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할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네.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많은 네. 분들이 나라 사랑으로 네, 지금 네. 사행시를 주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지사님께서 그냥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
2: 나라사는 축제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디오나 유튜브로 시청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본 축제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 여겨졌습니다. 낭낭함부터 결의와 충절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 515님 귀한 사행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네. 네, 아 정말 저는 이렇게 시간이 후딱 갈 줄 몰랐네.
2: 사행시 정말 좋은 사행시 많은데
1: 네.
2: 다 뭐 소개 못 시켜서 죄송해요.
1: 네. 우리 설아니 지휘자님 장은숙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저는 저희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끗한 그릇으로 끝까지 귀히 쓰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졸업한 단원들 어디에 있던지 그렇게 기도대로 쓰임 받길 원하고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단원들도 선생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화이팅!
1: 네. 장은숙 집사님.
3: 네. 합창단을 통해 믿음 안에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합창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합창단 친구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사역이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네. 지사장님 어떠셨어요?
2: 저도 감동 그 자체였고요. 그 감동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헌신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라사랑축제를 현장과 라디오 또 유튜브로 못 보신 분들께서는 또 이제 나라사랑축제 2016 요술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더 큰 감동이 되실 거예요.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도 사랑의 뜨란 초대석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설아니 지휘자님 장은숙 안무선생님 국광표 지사장님 저 이진아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순천 엘림교회 최혜연 사모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기업은 첫째, 40주 40야를 엎드리는 기도로 보존됩니다. 모세는 22절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고해요. 다베라는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 끝을 불살라 그들을 심판하신 곳이에요. 마사는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신 곳이지요. 기브롯핫다아와는 어떤 곳인가요?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이 생각나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큰 재앙을 당한 곳입니다. 23절에서 보듯 애초에 주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도 백성은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지요. 정탐꾼의 보고에 두려워하며 올라가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이 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 원망과 불평을 반복한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남 이야기인가요?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있고 힘들다며 목마르다며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한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요? 평소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사건만 터지면 원망이 튀어나오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수십 번 수백 번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지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는 모세의 지적에 나는 아니지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거역과 동시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라고 해요. 어제 본문에도 나온 모세의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26절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 야말로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에도 모세처럼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들다며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한 나의 다베라와 마사, 기브로 타타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40주야를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기업에는 둘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선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즉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주의 기업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당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맺으신 약속이 있는 것이죠. 28절에는 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어요. 그러니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능력과 사랑이 없는 분으로 오해할까봐 두렵다고 간구한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하지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구원을 호소했어요.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셨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므로 나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고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증해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온 부모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내 잘남을 자랑하는 대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간증합니까?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왔지만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0: 도박을 끊지 못해 결국 처갓집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교회에 속해 있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론 아내와 이혼하고 도망칠 궁리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들의 세례식 날 간증자로 세워주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성령에 설득되어 공동체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의 죄를 고백했고 마지막에는 제가 도박을 멈추고 회복된다면 저처럼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일으켜 세우셔서 빚 문제도 해결되고 처남의 도움으로 음식점을 개업해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100% 인정해요. 성도들 앞에서 서원한 대로 저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를 나누고 그들도 영육간에 회복되어 주의 기업으로 사는 복을 누리길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여호와를 거역한 일과 은혜로 변화된 삶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진솔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수도 없이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의 언약이 있고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름이 있기에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평소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힘든 사건만 오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우는 저희입니다. 돌도 물에 부딪히면 둥그러지는데 무감각하여 듣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해요. 상대의 악함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을 가장 아파하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 해오름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쌓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사람은 평생 쌓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쌓고 금은보화를 쌓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력서에 경력과 이력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과 값비싼 물건을 쌓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과 실적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금은보화나 어떤 좋은 집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경력이나 인정과 칭찬, 값비싼 물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삼을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에 내 인생을 걸어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땅에 쌓는 일에 올인한다는 것 말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이러이러한 좀이 쓴다 그래서 곰팡이 말입니다. 동록, 녹이 쓴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도둑에 의해서 빼앗길 날이 오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스 그러거든요. 이것은 옷이나 직물을 갉아먹는 옷나방이나 애벌레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고대 근동민 유대사회에서 화려하고도 귀한 명품 옷은요,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가문의 중요한 재산이자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옷 입은 것을 보고 왕족인지 귀족인지 천민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드러나는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옷은 보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고가의 명품 옷은 보물이었어요. 보물처럼 여기는 화려한 명품 옷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 하나가 갉아먹으면 순식간에 누더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새 옷도 좀 먹으면 헌옷이 됩니다. 싱싱한 과일도 좀을 먹으면 썩은 과일이 되고 선한 인간도 좀을 먹으면 악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보물처럼 여기는 것에 좀이 쓸 수 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경고. 그 다음에 동록 그랬잖아요. 히브리 헬라어로 이 브로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브로시스라고 하는 이 동록 할 때 한문으로 동구리이잖아요. 녹이 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동록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헬라어

브로시스로 얘기하면 훨씬 더 의미가 넓어져요. 다시 말해 음식이나 식량이 썩거나 쉬거나 곰팡이가 피었을 때도 브로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옷이 어떤 누더기처럼 훼손을 입었을 때도 브로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충이나 쥐가 곡식을 갉아먹었을 때도 이걸 브로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식 및 가치 하락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때 동록, 브로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빼앗아간다 그리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루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흙벽을 파내다 구멍을 뚫고 손을 집어넣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둑의 그 약한 흙을 뚫어가지고 들어와서 재물을 가져갈 수도 있는 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예기치 못한 비극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든지 원치 않는 질병을 앓게 된다든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뜻밖의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러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대목 이야기거든요. 디오르소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파악하신 땅의 보물, 땅의 보물을 쌓았을 때 안에서 갉아먹히고 세스, 좀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밖에서 부식이 돼요. 브로시스입니다. 뜻밖의 비극으로 잃어버리게 될, 도둑맞게 될 디오르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게 되면 보물 같은 옷을 입지 말라, 식량을 모으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보물처럼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매이거나 인생을 거기에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녹이 슬고 곰팡이가 피고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즉 유한하고도 불안정한 곳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말라는 사랑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이유, 본심은 뭐냐면 우리의 물질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기 위함입니다. 하늘은 세스, 다시 말하면 좀이 슬지 않는 곳입니다. 하늘은 포로시스, 동록이 피지 않는, 녹이 피지 않는 곳입니다. 하늘은 도둑이 절대로 들지 못하기에 안전한 곳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물,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물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의 위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위치, 포지션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땅이냐 하늘이냐 그 말입니다. 방향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땅을 향하여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늘은 뭘 생각하십니까? 하늘이라고 할 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구름 너머에 있는 만 우주 공간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천국 같은 그런 공간, 그런 거리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은 어떤 공간이나 거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다스리는 영역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곧 하늘이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숨쉬는 영역, 이런 곳에 너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너의 보물을 쓰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곳이 곧 하늘이고 그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예를 들어 굶주린 이웃에게 빵을 내미는 순간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타이밍이거든요. 상처받은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손을 펼칠 때 그 말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 물질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입니다. 보물을 쌓는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이웃의 삶의 현장에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가 하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일 수 있습니다. 내일 출근이 아니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출근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은 감정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줬던 그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의 온기를 가지고 따뜻하게 다가서는 것, 그 타이밍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도 하늘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고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너의 보물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너의 가장 큰 보물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내 보물을 하나님께 두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십니다. 그 보물 대신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담아놓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그 보물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상자 삼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하나님 박스 안에 내 마음을 담아두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 삶의 흔적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진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물 삼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보름 전에 전국 39개 교회 497명의 농어촌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 청소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를 했습니다.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귓전을 맴돕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모습과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몰입을 했던 그 청소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3년 주기로 100% 무료로 섬기는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인데 3년 후가 기다려집니다. 주님께 기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2029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3년 후에 만날 애들이 기다려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만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역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 캠프를 보물처럼 여기는 성도들, 500여 명의 청소년들을 하늘을 대하듯이 보물처럼 대했던 성도들, 그래서 하늘에 심는 은혜가 뭔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심정,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사역이 어떤 건지를 아시기에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투자한 만큼 회수하고 싶어라 해요. 그리고 내가 소비한 만큼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세상 경제 원리입니다. 그게 땅의 원리고 땀의 대가예요. 이게 땅의 이치잖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땀 흘린 만큼, 일한 만큼

어떤 소득을 얻고 어떤 성과물을 얻고 그게 세상에 땅에 이치고 땀의 대가 논리이거든요. 땅에 심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비전캠프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장부가 비전캠프 수입 지출 내역 장부이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지난주 당회에서 보고했던 보고서 내용입니다. 회계 맡으신 집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1,000원짜리 한 장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꼼꼼하게 운영해 주신 예산 집행 내역서입니다. 교회 재정에서 2천만 원, 목적은금에서 2천만 원, 그 여러분들이 햄버거 치킨 값으로 기부해 주신 돈 687만 9천 원 중에 627만 3,500원을 쓰고 나머지 60만 5천 원은 동생들 간식비로 아이사랑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에 15만 원씩을 나눠줬어요. 총 4,500만 원을 비전캠프에 쓴 거예요. 주방에서 다섯 끼니 밥을 만들어냈습니다. 샤워장을 만들었습니다. 야간 불침번을 섰습니다. 화장실 청소들을 했습니다. 따질 일은 아니지만 인건비까지 따져보면 상당한 일입니다. 드림앤드림 찬양단들이 2개월 동안 준비한 수고까지 더한다면 그 말입니다. 세상에 계산법으로 계산되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500명의 청소년의 영혼과 미래 속에 복음 보물을 심는 예수 보물을 쌓아주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애들이 뿌듯해하더라고요. 우리 헤오룸의 청소년들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영적 무형의 자산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우리 교회 학생들, 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행사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했다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의 중3짜리 딸내미가 제 팔베개를 하고 제 옆에 누워가지고 비전캠프에 대해서 혼자 30분 동안 쫑알쫑알쫑알쫑알 했어요. 다 들어줬어요. 지도 콰이어 율동팀으로 섬겼으니까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이 많았던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야, 이 녀석 꽤나 좋았던 모양이구나, 은혜가 됐던 모양이구나, 오졌던가 보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저녁에 기도에 인도해 준 건 너무 좋았어. 이런 고백까지. 우리 다에만 이런 느낌, 이런 기분이었을까?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무형의 자산을 심어준 겁니다.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중에 그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중에 왜 그들의 앞날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깝깝한 일들, 벅찬 일들이 생기겠지. 그럴 때마다 2026년도 전국 청소년 비전캠프 때 불렀던 찬양,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끄집어내가지고 힘으로 삼고 버팀목으로 삼아내는 그런 영적 자산 말입니다. 4,500만 원의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되었는데 교인들 중에 이제 그만합시다, 힘들다고 그 돈으로 빚 갚자고 이런 성도 한 명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예수 보물을 심어주는 캠프였다고 믿기 때문에 비전 캠프 기간 내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만져주심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의 미래를 스케치하는지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피아노 옆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 속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보았거든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경제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비전 캠프 안에 조미슬지 않습니다. 동록이 피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고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빚이 좀 좀이 아니라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농어촌교회 승합차 사주기 운동입니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교회는 새 성전을 짓는다든지 리따니 무락이 있는 교회들, 재건축을 개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교인들의 노

고령화와 고령화는 이미 시대를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 농어촌 교회는 그냥 낡으면 낡은 대로 쓰다가 관리하다가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문을 닫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냥 농어촌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만큼은 안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 것이 농어촌 교회 승합차 사주기. 그래서 2018년도 1호 12인승 승합차를 사가지고 고흥마룬교회 기증을 하고 멈춰있는 사역입니다. 제 고향 친구가 니네 교회가 못하면 내가 이어서 할게. 그래가지고 고향 친구놈이 승합차 6대 기증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인쇄소나 죄본소에 버려진 종이, 파지 이거 주워다가 서울서 고물상하는 친구입니다. 지 쓰기도 바쁜 친구입니다. 쓸 때도 많은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상하면서 목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고 모아서 농어촌이나 어려운 교회 승합차 사주기를 저랑 같이 한 것이 벌써 6대 기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늘 하는 말이 너는 쓰레기를 주워다가 보물을 만드는 놈이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하는 친구예요. 쓰레기를 주워다가 보물을 만들고 있으니까 4천만 원짜리 승합차 6대면 2억 4천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장로가 될 때쯤 되면 교회를 옮기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분당 남북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받아라,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리고 장로가 되어서 더 바르게 교회를 섬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권면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때 베트남에 나가 1, 2성전은 교회가 지었습니다. 제3성전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퇴직 기념으로 성전 하나를 지어서 베트남에 세고 성전 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가까이 뜸하고 있다가 작년에 권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헌금을 해서 2,500만 원 들여가지고 좀 라오스 남편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교인들과 함께 성전 완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해 주시길래 같이 기도하자고. 그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광고한 적이 없습니다. 1,000만 원 헌금이 모아졌으니까 누구 같이 동참하실 분 있으시면 이 광고한 적이 없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500만 원 봉투에 담아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세 가족 부부가 1,000만 원 헌금하겠다고 찾아와서 2,500만 원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3,000만 원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그래서 11월 말에 라오스 남켄 성전 입당도 하고 성전 제2성전, 3성전 터 탐방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8천만 원입니다. 라오스 땅에. 적지 않은 돈이죠. 헌금입니다. 라오스 땅에 복음 보물을 심는 거예요. 성전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라오스는 우리에게 하늘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물이나 돈이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죠. 물과 공기만큼이나 필요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성경도 돈 이야기를 엄청 하거든요. 재물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에 보면 열 구절에 한 번꼴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 장에 한 번꼴이 아니에요. 10절에 한 번꼴로 돈 이야기를 해요. 사복음서에만 하더라도 재물이나 물질과 돈에 대한 이야기가 288구절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2300구절이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500번밖에 안 나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500번밖에 안 나오는데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2300번이 나올 정도로 성경이 얼마나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예수님도 설교의 반을 돈 이야기, 재물 이야기, 물질 이야기로 채우셨거든요. 예수님도 돈을 벌어라, 모아라, 그리고 부자가 되거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실은 저도 우리

0: 헤오름의 온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다 대박나고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부자 되라고 말씀하시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버냐 그 말이에요. 왜 일하냐 그 말이에요. 왜 부자 되고 싶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도 누리고 나누기 위함이다. 누군가를 하늘로 삼고 그 하늘에 보물을 쌓는 심정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서 머물거나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좀이 슬거나 동록이 들지 않도록 이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목적으로 모아지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줄게. 이게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하신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중심, 생각, 의지, 노력, 욕망, 가치관을 포함하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총합이에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근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있느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에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존재하다라는 뜻의 미래 완료형인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거기에 가 있더라 이 뜻이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어찌어찌하다 보니 보물에 가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요 말의 뜻은 보물이 놓인 그 장소에 마음 역시 불가피하게 가서 닻을 내리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보물에 픽스 고정하게 되더라 요 얘기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먼저 가고 보물이 따라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위치한 그 장소로 너의 마음을 필연적으로 끌려가 고정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물창고가 땅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가 그 땅에 있는 보물의 마음을 쓰다 보니 거기는 좀이 슬어요. 곰팡이가 펴, 녹이 슬어요. 도둑도 맞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동성에 시달리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고 마음을 주면 변동성에 시달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보물창고를 하나님과 이웃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 둘 때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 지치고 소외된 이웃,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의 얼굴에 하늘이 있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이기적으로 움켜쥘 때 그것은 부패할 땅의 보물이 됩니다. 내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길 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보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썩어질 땅의 창고를 채우느라 불안해하는 삶을 멈추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보물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헤오름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 헤오름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호남 권역의 극동방송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에서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주 힌돌교회 정예원 사모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

0: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양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실제로 양은 매우 우둔한 동물이며 고집이 세면서도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동물입니다. 눈도 어둡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설 수도 없으며 다른 동물처럼 자신을 방어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끌어주고 맹수로부터 지켜줄 목자나 목동이 없으면 양은 결국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바로 앞만 볼 수 있는 양이지만 신기하게도 주인의 목소리는 반드시 구별해내고 맙니다.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서로의 양이 섞여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자신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서 오직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거의 비슷한 음성으로 양들을 불러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만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을까요? 우리는 당장 앞의 일만 볼 수 있을 뿐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둡기만 합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함을 절실히 느끼며 소망의 기도를 통해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따라갑시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준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네, 오늘은 특별히 전북, 광주, 목포, 전남 동부 4개 호남 권역 극동 방송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찾은 소망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0: 아멘.
1: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0: 아멘.
1: 저들의 눈물에 모든 액기스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시고.
0: 아멘.
1: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문제마다 해결이 되어지고.
0: 아멘.
1: 예수의 이름만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한없이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북 극동 방송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수신 번호에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63-854-9111 063-854-9112번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힘드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겠습니다.

0: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번으로 기도 제목을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808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큰딸 35살 김세희가 철원에서 공무원 재면접을 봅니다. 마음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참 귀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0: 아멘.
1: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큰 따님 세희 양이

0: 철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학과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면접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아멘, 주시옵시고 아멘. 좋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면접관과 대화

0: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도록
1: 아멘.
0: 아버지 요셉에게 주셨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1: 아멘.
0: 근본에 넉넉하게 모든 시험에 패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기쁨의 선물들이 이루어질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귀한 딸과 함께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승리케 하시는, 통과하고 패스하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면접 볼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며 무엇보다도 명철한 대답으로 면접 잘 보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106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인 백장미양이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하고 8월 21일과 22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정말 네. 귀한 뜻을 가졌어요.
1: 네.
0: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 아멘.
0: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뜻을 정했어요. 의리 선교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갑절의 지혜로 총명으로
1: 아멘.
0: 역사하셔서
1: 아멘.
0: 패스하는 은총이 임할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장미양이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과정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함께하시고 선하신 손이 함께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의료 선교를 위하여서 의사 고시 합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였을 때에 열갑절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1: 아멘.
0: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1: 아멘.
0: 지혜를 주셨습니다.
1: 아멘.
0: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한 의료 선교사가 되어질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도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1: 아멘.
0: 다니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사랑하는 귀한 따님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여
1: 아멘.
0: 주셨사오니
1: 아멘.
0: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의료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시험에 패스할지어다.
1: 아멘.
0: 통과할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1: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의료선교의 뜻을 정한 장미양에게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 되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38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등학생까지 예배의 반주로 학생의 리더로 예배드리는데 앞장섰던 둘째 딸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하느라 친구 만나느라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고 외박도 잦아져서 너무 걱정이 되고 힘이 듭니다. 이 지하의 예배와 반주가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숙사 룸메이트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멘토 만나길 2학기 대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아, 네. 예. 고등학교 때까지 반주로 학생의 리더로 활동을 했는데 둘째 딸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1: 아멘.
0: 왜냐하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지고도 남음이 있어요.
1: 아멘.
0: 제가 성경 말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이 사랑하는 따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반주자로서 예배자로서 헌신하고 충성된 자녀였는데, 하나님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겠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딸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이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그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손으로 딸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안수하시고,
1: 아멘,
0: 터치하시고,
1: 아멘,
0: 성령으로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그래야 사랑하는 귀한 따님이 이제 2학기 대학생활 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1: 아멘,
0: 주시옵시고,
1: 아멘,
0: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고 헌신하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1: 아멘, 아멘,
0: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오늘 또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옵시사.
1: 아멘.
0: 이 가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1: 아멘, 아멘.
0: 믿음으로 풍성할지어다.
1: 아멘.
0: 믿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1: 아멘,
0: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질지어다.
1: 아멘,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예배의 이지아 청년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380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되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이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암투병 중입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치면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희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아, 예. 네. 투병 중에도
1: 네,
0: 이렇게 10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1: 아멘.
0: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귀한 3806님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절 성경 말씀 말라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원으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지어다.
1: 아멘. 아멘.
0: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항암 투병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의 통증이 만만치 않을 텐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직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3806님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오니 치료의 광선이 타고 들어가서,
1: 아멘,
0: 치료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암의 근원은 이 시간 말라 뿌리채 뽑혀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이 시간 말라서 뿌리채 뽑혀질지어다.
1: 아멘. 아멘.
0: 그리고

0: 다른 암도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아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암투병 중에도 이진규 씨, 이종원 씨, 정현창 씨, 박명우 씨, 최양숙 씨, 황근호 씨, 문용숙 씨, 박광렬 씨, 임재영 씨, 안경환 씨가 예수 먹기를 위해, 예수 믿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한 명 한 명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1: 아멘.
0: 예수님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성전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 감화, 교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열 명은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1: 아멘.
0: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1: 아멘.
0: 사랑하는 3806님의 간절한 기도, 자기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아멘.
0: 모두가 다 구원받을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사랑하는 3806님은 더 건강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지어다.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전사가 되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지인들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3806번님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되고 예수님의 전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전북극동방송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중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110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 제목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50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긴급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 근무하시는 박미경 팀장님께서 14일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속히 바이탈이 안정되고 수술 부위가 완치되어 일상을 회복함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가족들도 모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계기로 역전시켜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팀장님인데 네.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겨진 상황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제가 성경의 말씀을 두 군데 또 읽어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멘. 아니하였냐.
1: 아멘. 아멘.
2: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또 한 절은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 아멘.
2: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소망의 가족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한 손만 드시고 우리 방송국에 있는 모든 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박미경 팀장님을 위해 기도하겠는데 뇌종양이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고
1: 아멘.
2: 주여 삼창하고 한번 뜨겁게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어요. 주여!
1: 주여!
2: 주여!
1: 주여!
0: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랑하는 팀장님께서 14일날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황이 되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가족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 모두가 다 주님을 믿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전능하신 야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통성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이라도

0: 했는지 맛이 없어서 최여 응가마여 주시옵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황미영 팀장님은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1: 아멘.
0: 나사렛의 세례로 회복받을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머리가 완전하게 예전보다 더 좋은 머리로 지혜로 영으로 열어질지어다.
1: 아멘.
0: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분이오니 이 일을 길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완벽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칠갑절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시옴을 믿사옵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이 시간 동시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이 뜨거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그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친정 오빠가 법정 공방 중에 있습니다. 애통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열쇠를 맡기게 하시고 이 문제로 인해 80세 되시는 노 부모님께서도 많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이 기회에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평생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예.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공방이 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억울함도 있고 네. 그러나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2: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리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1: 아멘, 아멘.
2: 그 다음에 한 절 더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1: 아멘.
2: 아멘.
1: 아멘.
2: 주님이 간구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귀한 친정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이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오빠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1: 아멘,
2: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2: 주님을 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2: 그래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영혼의 평화도 임할지어다.
1: 아멘.
2: 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 이 과정들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1: 아멘.
2: 아들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2: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승리하기를 응원합니다. 126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창현이에게 주님의 손길로 케어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세 갓 넘은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3개월 누워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20살 막 넘은 청년인데
1: 네.
2: 요양병원에 계셔야 주님의 손으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0: 제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리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 아멘.
0: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현이를 지금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타까운 소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한 아들 창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만나서 하나님 이 아들이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시간 터치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품에 이 아이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는 다시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뇌 모든 이 혈액의 순환과 그리고 모든 뇌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이 되고 원상 복구가 되어질지어다. 예수 임마누엘의 은총이 말지어다. 예수 구원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심에 은혜가 은사가 영원토록 이 아들과 함께할지어다.
1: 아멘.
0: 간증의 주인공 될지어다.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들이 될지어다. 믿음의 챔피언이 되어질지어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아들의 손을 지금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소리 응답하여 주시옵을 믿사옵고 회복시켜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꼭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725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카 준영이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골방에서 생활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준영이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0: 아멘.
1: 네.
0: 아멘. 할렐루야.
1: 네, 아멘. 아멘. 주여.
0: 사랑하는 아들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 아멘.
0: 요즘에 이렇게 아픈 젊은 청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제가 성경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어요. 이사야 60장 1절과 22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 아멘. 아멘.
0: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1: 아멘. 아멘.
0: 오늘 조카 준영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마귀 사탄의 장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박살날지어다.
1: 아멘.
0: 마귀의 머리빠기 다 깨져서 아멘. 다 도망갈지어다.
1: 아멘.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조카 준영이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임할지어다.
1: 아멘.
0: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주여.
0: 예수의 빛이 지금 이 시간 이 아이의 영혼에 들어갈지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이 이에 넉넉하게 충분하게 임하게 하시옵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그리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약한 아들이 강국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부모님에게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0: 어둠이 물러가고 또 축복의 자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모든 기도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2: 예예. 예.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아멘.
2: 그리고 121편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0: 아멘.
2: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0: 아멘.
2: 여러분을 꼭 이렇게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셔야.
0: 아멘.
2: 주님만 붙잡고 날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챔피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소망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익산샘물교회 이중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0: 저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한 전주인돌교회 정예원 사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며 평안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노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

예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시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여수제일교회 박응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남 동부 지역의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0: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남 동부 지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거짓된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어서 겸손히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미국 선교단체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현지 교회가 보관 중이던 성경책 250여 권을 압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외 선교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현지 선교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최근 관내 한 교회를 수색해 신약 성경 178권과 쪽성경 74권을 압수하고 이를 보관하던 현지 목회자에게 벌금형과 함께 서적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선교단체 미션 유라시아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한 지 열흘 만에 이 같은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종교활동 규제 법안을 적용해 해외 선교단체와 미등록 교회를 향한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등 국내 선교단체들도 전쟁 이후 신규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면서 한국교회의 러시아 선교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러시아 전역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정식 등록 절차 없이 성경을 배포하거나 전도할 경우 강제 추방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어제 정당 가입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임정환 신천지 총무대행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정치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권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단 차원의 정치 개입을 일관되게 부정해온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 씨의 보석 신문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인 탁재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재판부가 사과와 별개로 법률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과는 신천지 조직과 교주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는 매일 아침 9시 대사관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 대사는 지난 1992년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 최용순 선교사를 따라 가나로 건너가 현지 학교를 다니며 문화를 체화했고 통신유통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한국계 주한 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선교사 자녀들이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준비된 자원이라며 한국교회가 선교사 자녀들을 미리 훈련해 사역 동반자로 세우는 선교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교회 카페가 성도들의 교제와 이웃 섬김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봉사자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균일한 맛을 제공하는 무인 카페 솔루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한 지역 교회들은 예배 직후 인파가 몰리는 로비 동선에 무인 커피 머신을 분산 배치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원두 즉석 분쇄와 원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봉사자들은 음료 제조 부담에서 벗어나 교제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와 늦은 저녁 모임에도 균일한 음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일수록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무인 카페가 지역 주민에게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은 무더위 속에 비 소식이 함께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수는 비교적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순천 광양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여전히 높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은 한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와 비, 돌풍과 천둥, 번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남해 서부 해상은 대체로 1.5에서 2m 안팎의 물결이 예상되지만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해질 수 있어 해상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에스키모인들의 화를 푸는 방법이 요즘 말로 좀 신박한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평원을 걷고 또 걷고 그렇게 한참을 걸어서 화가 좀 해소되면 그때 비로소 멈춰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서 되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뉘우침과 이해와 용서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죠.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보통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물건을 부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술을 마시거나 옳지 않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풀이는 더큰 화를 부르죠. 화를 잠재우는 걷기,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기는 더욱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중요하겠지요. 화가 날 때는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탁월하게 화를 해소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걷기 할때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건강한 화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더 확실하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확실한 분이시라고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말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증거합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갔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더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인생 여정은 바로 이것으로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현실에 함몰돼 잠시 눈이 가려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있어도 신자는 바로 이 싸움을 통해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의 영적 성숙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자신의 지위와 그분 안에서 약속된 것을 자신의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현실을 더 크고 확실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확정된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송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는데 기도를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고맙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목사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1: 아나운서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0: 더 공부하겠습니다.
1: 루스베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0: 네.
1: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0: 예.
1: 그때서부터 빌리 그레아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쭉 오바마까지 만나서 기도해주고 인연을 맺었는데
0: 네.
1: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

0: 저는 빌그램 목사님 생일날 예. 아들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내외를 모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700명 모아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어요.
1: 네.
0: 그때 나도 오라 그랬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때 트럼프 내외를 그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사꾼이었지.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혔어요.
1: 아.
0: 그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1: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직접 빌그램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예. 해주시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생일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와서 기도받고 한 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빌그램 목사님 장례식에
1: 예.
0: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가 헬리콥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참석했을 따름이지 빌그램 목사님보다는 프랭클린 아들 목사님 혹은 트럼프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아이센하워는 정말 빌그램 목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냐. 그래 아마 빌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1: 네, 전도에 정말 힘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써온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전국 극동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수 복음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께서는 김정하 목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1: 아, 최초 전북 극동방송 설립 당시에 심수태 장로님하고 이우성 그 방통위원장을 제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2: 그러면 극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익산에
1: 예, 예, 예.
2: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1: 네, 예.
2: 그 기독교 방송이 전주로
1: 예, 예.
2: 이사 가면서
1: 예.
2: 익산에는 굉장히 허전한 감들이 있었죠.
1: 네, 예.
2: 교회에서.
1: 예.
2: 그래 이제 저더러 극동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1: 예, 예.
2: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1: 예, 예.
2: 그럼 우리가 익산이로 들어가서
1: 예, 예.
2: 그 전에 늘 복음방송 듣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또 기독교 방송대로
1: 예,
2: 전주 가서
1: 예.
2: 열심히 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익산이로 갈 때 장로님은 전주에 계셨죠?
1: 아, 저는 익산에 있었습니다.
2: 익산에 있었는데.
1: 예, 예, 익산에서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첫째 그 심재익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 그럼 지금 사시기는 전주에 사세요? 익산에 사세요?
1: 전주에 삽니다.
2: 예. 그때는?
1: 그때는 익산에 살았습니다.
2: 익산에 살았고.
1: 예, 예.
2: 그러면 전주로 이사 간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1: 네, 그 이제 제 아내가 농협중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 발령이 전주로 다 해주는 바람에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죠.
2: 가족 다 데리고 이사를 가고.
1: 예, 예.
2: 그러면 저 이사 가서는 모든 게 생소하겠네요. 교회도 그렇고.
1: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걸 저 몇 년 만에 다 극복하시고 전주의 운영위원장을 하신다.
1: 뭐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는 활동할 때 침례기 위해서 연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회 활동해 오면서 순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초청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가서 또 적응을 잘 했습니다.
2: 아니 그러면 축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1: 예예. 예.
2: 근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하셨어요?
1: 지금은 정년을 했고요. 또 그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가서 출근해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니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1: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1: 동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0: 공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1: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0: 네.
1: 또 좋은 사람 관계 맺으면서 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2: 그럼 이제 기독교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1: 예, 예.
2: 극동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책임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양쪽에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어차피 한쪽에도
1: 저는 극동 방송만 예.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2: 저 거기 복음만 전하니까.
1: 예.
2: 예. 광고도 안 하고.
1: 예.
2: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듣는 사람, 군산에서 듣는 사람,
1: 예.
2: 전주에서 듣는 사람, 이게 어디 김제,
1: 예.
2: 정읍,
1: 예.
2: 저 이런 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은데,
1: 예.
2: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부활절 음악 예배를 했다는데 가셨었어요?
1: 저희 교회에서 한 그때 300명 데리고 갔습니다.
2: 그때 음악회가 네, 좋았다고 네, 그러는데.
1: 네, 좋았습니다.
2: 그 공연장을 꽉 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2: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90명이 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1: 예,
2: 교회에서
1: 예, 예.
2: 저기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2: 영상으로.
1: 예, 예 맞습니다.
2: 예.
1: 예.
2: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5명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1: 예, 예.
2: 전주에서.
1: 예, 예.
2: 내년에 또 해달래요.
1: 예, 예.
2: 예.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을 했기 때문에.
1: 예, 예.
2: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염치를 해서 무대 장치를
1: 예,
2: 해야 돼요. 무대 장치에 예, 예. 돈이 좀 들어가요.
1: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음악홀을 그 빌리는 가격이 한 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승필 장로께서 지금 현재 전주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으면서 거기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2: 그랬구나.

0: 예.
1: 근데 이제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0: 예, 예.
1: 그러니까 한 팀에 예. 300만 원씩 쭉 줘도 그때 한 다섯 팀이 나왔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식대 예. 예. 그 사람들 이제 예. 하루 전날 와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예. 그래서 내년에 할래

0: 이 되셨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공연장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근데 지방에서 그 큰 강당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다른 음악회가. 근데 그 동안 꽉 찼죠?
1: 저는 그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그날에도 지사님께서도 중앙사에서도 인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아, 뭐가 어렵습니까? 저희 교육을 시작해서 몇 개월만 있어도 그 2,000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재정적인 것이 더 뒷받침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0: 이제 우리가 서울도 음악회를 하고,
1: 예, 예.
0: 지방에서도 이제 음악회를 하고,
1: 예, 예.
0: 어린이 합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1: 예, 예.
0: 또 시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1: 예, 예.
0: 어린이 합창단 잘했다고.
1: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1: 예, 예.
0: 그래서 내년에 또 부활절 음악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다른 어디 서울서도 못 해봤죠.
1: 에이.
0: 가을 음악회는 있었고,
1: 네.
0: 근데 부활절 음악회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처음이에요.
1: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내년도도 해 달래면은 아마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1: 예, 무슨 말씀 하겠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도 300명이 음악회 함께 갔다고 하는데 예. 교회가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예,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저희 초청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철에는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요철화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 3040과 그 청소년 세대 아주 또 유년부, 유치부 이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0: 네.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1: 예, 방금 우리 김장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떻게 전주 운영위원장을 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중대한 그런 임무를 주셨을까,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0: 때문에 순수 보호방송이 극동방송이 더욱더 발전화되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저 지역의 그 난시청 지역에도 방송이 설립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1: 그래서 아, 전라북도가 예. 한 6개 군에서 예, 예. 산 때문에 듣기가 예. 어렵다 그러더라고 예, 예. 그래서 아마 한 군데 허가 신청을 냈을 거예요
0: 예, 예.
1: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아마 난청 지역에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0: 예, 예.
1: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0: 아내는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집사람한테 전표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서 주면은
1: 아 농협에 계셨구먼.
0: 예.
1: 축협에 가기
0: 저는
1: 전에.
0: 축협에 있고 집사람은 농협 중앙이 농협은행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금으로 가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표 뒤다가 적어서 아내를 드렸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술 안 먹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1: 돈이 맞아 떨어져서
0: 예, 예.
1: 자녀는 몇 명?
0: 이남 1녀입니다.
1: 출가 다 했어요?
0: 아, 딸만 했습니다.
1: 딸만 출가하고
0: 예, 예.
1: 아들들은 아직
0: 예, 예.
1: 결혼할 생각이 없죠?
0: 아, 결혼을 해야 되죠?
1: 해야 아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모양이죠?
0: 예, 둘째는 있고요. 큰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
2: 아까 전표에 적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0: 예, 예.
2: 전도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0: 저 그때 당시에는 전 전도 차원이었죠.
2: 아,
1: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0: 예, 예.
1: 한 가지만
0: 예.
1: 초청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게 뭐예요?
0: 특징이라면은 준비된 목사님께서 오셨다. 저희가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 수영록교회에서도 그때도 그 목사님 정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 준비된 목사님께서 저희 119명 중에 한 분 박종원 목사님께서 청빙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아주
1: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했죠?
0: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초청교회 부임하고 2005년도에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16분을 보내주셨어요. 저 교회에.
2: 예.
0: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조 생활도 보니까 제가 재정을 이제 총무로 봤었는데 재정 보면서 볼 때 11조 생활을 500, 8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탄력이 붙죠. 그러면서 성전을 6년 만에 헌당식까지 바쳤습니다.
2: 헌당을 하셨군요.
0: 네, 헌당식 6년 만에. 이게 2010년, 11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헌당식까지 바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2: 네, 오랫동안 다음 네. 세대를 위한 사역도 해오셨는데 네.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0: 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어떤 목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 기획국인데 거기에도 기획국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교육국까지. 예,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실무장로예요.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곳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검사를 위해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카페 대기 중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0: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저는 모든 일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호남의 거점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호남의
2: 거점교회.
0: 거점교회가.
2: 거점교회. 거점.
0: 거점. 네. 교회가 되길 바란다.
2: 네.
0: 근데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2: 주께로 한 걸음씩. 예.
0: 주께로.
2: 한 걸음씩.
1: 주께로 한 걸음. 걸음씩.
2: 예.
1: 찬양을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예.
2: 왜 그 곡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과 이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데 또 가정이나 뭐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0: 이렇게 이번에 라디오 전도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2: 네.
0: 그런 대회를 앞으로 전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우리가 뭐 외국이든 한국에선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전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2: 아 좋지요.
0: 그래서 네. 예수 믿으면 그 거점이 되는 교회로
2: 예예 예.
0: 네 모시고 가서 신앙 성장시키면 되죠.
2: 예, 저희
0: 청년들 예,
2: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전북대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예,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 쉽게 해서 일정한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 네.
2: 예, 1년에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신 대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국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금철도 와서 드리고 CCC나 뭐 아무튼 4개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이게 전주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한 학생들 입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는 처음이다.
1: 네.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전부 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해요.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일,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2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투시아스냅과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말씀 한 구절 준비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주를 보내다 보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기다림이 필요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만 야고보서는 그 시간을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새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늘 감사로 살아온 우리 삶에 또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께 감사로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쉽지 않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함께 찬송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양 도어십 에이블의 주는 소망, 그리고 아이빅밴드의 이모맨 소망 무엔가 찬송가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에 많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불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모든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말씀 보니까 소망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14절부터 16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겠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주의 행하신 행적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겠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또 우리의 찬양의 선포가 거룩으로 이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거룩거룩거룩 모던 찬송으로 함께 하셨고요. 한국 컨테이너 싱어즈의 난 믿는 소망 있음을 찬양까지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

0: 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란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송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삶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또 막혀진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굳세게 싸워 승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 배용주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왕, 즉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한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은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얻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첫 번째로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의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은 각종 고난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풍과 맞서서 광풍을 이겨낼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도움으로 광풍과 폭우를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욥기서 8장 14절 말씀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것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통치한 것은 돈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거나 마귀에게 통치권을 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거미줄과 같은 것입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자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광풍을 피하게 하시는 보호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이 든든함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모든 환난에서 보호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는 말씀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며 눈을 감지 아니할 것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혜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지혜는 땅의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과 바벨론 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끝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문과 지식과 총명함을 주시되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늘의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세 번째는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치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에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릇이 악하여 항상 악한 계획만 세우고 악한 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0: 자는 항상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존귀한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과 악한 계획은 물리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을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첫째는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0: 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큰딸이 커가면서 학교, 학원,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할 기회, 얼굴 볼 기회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늘 아쉬운데요. 최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큰딸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안고 딸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태어난 날 그 당시에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도 이 찬양을 제가 직접 불렀어요. 딸 바보, 딸 자랑 했죠. 그때 얘기를 제가 딸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물론 아빠 엄마도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어요. 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물된 동산 올려드리시죠.

아, 이렇게 제가 딸 태어났을 때요. 그때 딸 태어난 날그 생방송에서 오프닝으로 제가 이걸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푼수짓 좀 했죠. 딸 바보지. 예,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 첫째, 예, 첫째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 딸에게 이 말씀, 인생 말씀이죠. 그래서 물된 동산, 이 단어나 찬양 말씀 이렇게 볼 때, 접할 때꼭 딸이 생각이 납니다. 좀 대화를 어떻게 좀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사랑 표현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또 좋은 찬양이 바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보시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달빛마을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분 전화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와, 방학이 30년이네요. 30년.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컴백했다.

0: 조수진님 되시죠?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기억하시죠?
1: 그럼요.
0: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아, 어떻게 집이세요?
1: 네.
0: 갑자기 놀랬죠? 왜 갑자기 전화가 왔는지.
1: 네.
0: 네. 이렇게 계약한 분들 네. 쭉 보고 있다가 조수진님
1: 아.
0: 그 영락교에 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1: 아, 예. 네네. 저번에 그, 거기서 전화 주셔서 제가 예.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0: 아,
1: 네.
0: 그러면은, 영락교회. 네. 사시는 네. 곳이 안양이신데?
1: 네.
0: 안양 영락교회인가요?
1: 아니요. 저기 서울에 있는.
0: 서울 영락교회까지 다니세요?
1: 네네.
0: 왜 이렇게 멀리 다니세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랑 아빠랑 네. 거기 다녔었는데.
0: 예.
1: 네, 어렸을 때 잠깐 다니다가 저는 이제 그동안 안 다니고 엄마 아빠는 다니셨다가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0: 네네.
1: 엄마도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갖고 수술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서
0: 네네.
1: 엄마도 이제 모바일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0: 네.
1: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기억 때문에 네, 거기를 나가게 됐어요.
0: 오며 가며 그렇게 시간 많이는 안 걸려요?
1: 많이 걸리죠.
0: 그래도 거기까지 가세요, 주일마다?
1: 네.
0: 이야.
1: 저희 큰 딸도 네.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0: 딸하고 둘만 가요?
1: 네, 지금은 둘만 가요.
0: 조수진님이 운전해서?
1: 차는 좀 주차하기가 그래서 그냥 네. 지하철 타고.
0: 지하철 타고?
1: 네.
0: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어렸을 적 그 기억이 좋으셨나 봐요, 영락교회에서.
1: 그쵸.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또 어렸을 예, 때부터 예. 봐서 예.
0: 그렇구나.
1: 네.
0: 그때 30년 방학이었는데
1: 네.
0: 엄마 덕분에 극동방송을 듣게 됐다가 저하고
1: 네,
0: 연결됐죠.
1: 엄마 때문에 네. 엄마 집에 가면 항상 이제 엄마 듣고 계시고 저도 이제 차에서만 듣고 있다가
0: 네네.
1: 예. 네.
0: 그러니까 그때 4월에 우리가 전화됐거든요.
1: 4월인가 5월쯤이었죠.
0: 네, 4월쯤이었는데 그 네. 뒤로 쭉 지금 다니고 계세요, 영락교회?
1: 네네.
0: 이야, 그 30년 만에 드렸던 첫 예배는 네? 어떠셨어요?
1: 그냥 눈물만 나서.
0: 그랬구나.
1: 네. 교회만 가면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나서.
0: 눈물이 나요? 그러게. 이게
1: 제가 네.
0: 말씀해 보세요.
1: 아니요. 지금 누가 와서.
0: 이게 보면 방학을 네. 오래 했던 분들이 새끼라를 통해서 교회를 가면
1: 네. 네.
0: 첫 예배 때는 거의 100% 다 우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 또 잘하시더라고요.
1: 네.
0: 다시 시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1: 네.
0: 아무튼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어떻게 또 딸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1: 아,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 동아리 모임에
0: 네.
1: 기독교 이제 서클을 들어갔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하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학교 그 교회에서.
0: 예예.
1: 근데 이제 학교 거리가 지방에 있는 학교라서 방학 때는 집에 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됐어요.
0: 몇 학년인데요?
1: 지금 2학년이에요.
0: 고등학교?
1: 아니 대학교.
0: 아 대학교 2학년.
1: 네네. 네.
0: 그래서 방학 동안 또 딸하고 같이 그렇구나.
1: 네.
0: 와 참 그때 선물 주얼리 받았죠.
1: 네네.
0: 주얼리만 받았나요?
1: 그 주얼리를 받았는데 저희 엄마 거는 제가 신청을 못해서 엄마는 못 받아들이고.
0: 엄마를 제가 왜 어머님 거도 드리기로
1: 어머니
0: 했나요?
1: 거랑 네, 제 거랑 이제 두 개 주셨는데.
0: 네.
1: 제가 바쁘다 보니까 어머니 걸 못 챙겼어요.
0: 본인 거는 지금 신청했고?
1: 네, 네, 기한이 있나 보더라고요. 유효기간이.
0: 아, 지금 아마 안 늦었을 거예요. 안 늦었을 거니까 어머니 것도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 딸도 같이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된다니까
1: 네.
0: 선물을 더 드려야겠는데.
1: 아, 아니에요.
0: 딸이 뭘 좋아할까? 딸이 뭘
1: 아유,
0: 좋아할까요?
1: 괜찮아요.
0: 딸 아무튼 선물 하나 제가 챙겨가지고 드리고 우리 조수진님은
1: 네.
0: 이제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우리의
1: 네.
0: 공식 선물 꽃바구니 네. 선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괜찮아요, 피디님.
0: 아니 뭘 괜찮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계약한 분들은 꽃바구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받으셔야 돼요. 정말 축하드리고 네.

0: 축하드리고 그때 이제 저랑 영접기도 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감사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지금요?
0: 예.
1: 지금요?
0: 예. 왜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1: 지금 예.
0: 왜요?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1: 아 지금 식구들이 다 있어서.
0: 식구들이 다 있어요. 남편하고 애들하고.
1: 아 교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서.
0: 교회 안 나가고 있는 혹시 남편? 네. 남편?
1: 아이도 저희가 셋인데.
0: 네네.
1: 네 아직 둘은.
0: 아 남편은 어때요? 있고. 남편은 반응이 교회 간다니까.
1: 그냥 뭐 그거는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0: 반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1: 네.
0: 남편 옆에 있어요?
1: 아 다른 방에 있어요.
0: 다른 방에 있어요.
1: 네.
0: 남편은 교회 다녀봤어요?
1: 아니요 안 다녀본
0: 안 다녀봤어요.
1: 네. 그러니까
0: 남편도 같이 다니면 너무 좋은데.
1: 네.
0: 그럼 남편 선물을 줘야겠다. 남편.
1: 저는 남편. 제가 지금 둘째 아이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0: 네네.
1: 네, 둘째 아이부터 전도를 해보려고 해볼게요.
0: 그래요. 애들이 다니면서 네. 아빠 네. 같이 가요 이러면은 또 꼼짝 못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전 가족이 맛있게 드릴 수 있는 제가
1: 네.
0: 세트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 좀 얘기해 주시고.
1: 네.
0: 그래요. 기도는
1: 네,
0: 다음에
1: 감사합니다.
0: 할까요? 기도는?
1: 네네, 다음에. 네. 네.
0: 정말 다음에 또 아무튼 너무 본인은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 열심히 이제 네. 신앙생활 할 거예요.
0: 예, 지금도 이미 네. 하고 계시고 우리 네. 남편하고 아이들이 다 나갔을 때 우리 또 그때 네. 감사기도 같이 하자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1: 네,
0: 조수진,
1: 건강하시고요.
0: 조수진 님이 네.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뭔가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
1: 제가 찬양을 잘 많이 모르기는 하는데.
0: 예, 그러니까 30년 만에 다시 오셔서 그래도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최근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1: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은 네. 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0: 나 이제 그 제목이. 주님의 네. 새 생명 얻은 몸.
1: 네네, 그 제목이 뭐죠? 그 찬양이요. 저희 그.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얼마 전 돌아가셨거든요.
0: 아이고 그러구나.
1: 나 아, 그 이제. 노래를 마지막에 많이 부르셨대요. 오빠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저희 엄마랑 많이 불러드렸고 해서
0: 예. 아 네. 오빠가 이 곡을 많이 불렀어요.
1: 네.
0: 찬송가 436장이에요.
1: 네.
0: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1: 네.
0: 이 찬양송인데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구나. 오빠가 그러면 하늘나라로 천국 가셨겠네요.
1: 네.
0: 네, 천국에서 아마 다시 동생이 다시 예수님 잘 믿는 거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 곡 전하면서 다음에 네. 또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조수진 씨의 인생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이 찬양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빠 생각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또 나머지 식구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보고 계시겠죠. 정말 주수진 씨 가정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깨라의 열매를 만나겠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문자를 보내신 거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갔어요. 새깨라 듣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예.
0: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예.
0: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아니, 지금 정차 중이요.
0: 정차 중이세요?
1: 예.
0: 혹시 지금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예, 끌게요.
0: 아, 지금. 예. 라디오 꺼주시고. 정차도 해주시고.
1: 예.
0: 네. 지금 극동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극동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아, 지난번에 그 문자를 주셨었는데
1: 예.
0: 새깨라를 듣다가 13년 방학을 끝내고
1: 예.
0: 그 교회를 가셨다고.
1: 예, 예.
0: 교회 네 곳을 가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든 한 곳을 그다음에 이제 예. 또 아내
1: 예.
0: 아내한테도 교회 가자고 했다면서요.
1: 예. 지금 아내도 교회 같이 나가고 있어요.
0: 할렐루야네. 와.
1: 예. 요번 주에, 전 주에, 저기, 연결기도 받고요.
0: 교회 가서요?
1: 예.
0: 오,
1: 등록하고요.
0: 등록도 하고?
1: 예.
0: 어느 지역이세요?
1: 중랑구 면목동이요.
0: 면목동?
1: 예.
0: 그때, 교회를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을 갔다라는 때가, 그때가 예. 6월 정도인가요? 올해?
1: 한 그 정도 됐어요.
0: 그쵸?
1: 예.
0: 7월 초인가 저한테 문자를 주셨던 것 같아요.
1: 예.
0: 저하고 지금 처음 연결이잖아요.
1: 기도를 받고서 가려고 13년 방학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그래도 그냥 나갈 마음이 생겼으니까 나가자 그러고 나갔죠.
0: 아이고.
1: 그러니까 찾아봤죠.
0: 저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됐군요.
1: 예.
0: 아유, 죄송합니다. 13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0: 주셨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드렸나 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일반 전화에서 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1: 아니,
0: 뭐
1: 전화를
0: 당황.
1: 기다리고 있었죠.
0: 아, 진짜요? 그랬구나.
1: 예.
0: 아이고, 어떻게 이게 이제 많아서 그랬는지 이걸 놓쳤네요. 아무튼
1: 예.
0: 본인이 이렇게 새끼라라를 듣고 결심을
1: 예.
0: 하고 13년 방학을 스스로 끝냈다는 게 와, 정말 엄청 대단함씨입니다.
1: 예.
0: 어떻게 그 마음이 드셨어요? 방송을 듣다가.
1: 아니, 계속 영접기도 하는 거 따라 하고,
0: 네네.
1: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자는 기도가 따라하다 보니까,
0: 예.
1: 이제 나도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0: 이야. 그래서 네 군데를 가보고, 그 중에 한 곳, 맞는 곳으로 가서, 네, 등록까지 하셨고요. 그쵸? 그 가게 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예수 장로교 늘푸른 교회예요.
0: 늘 푸른 교회. 장로교라는 거잖아요. 늘 푸른 교회. 근데 이제 본인이 가고 나서, 다음 주에는 자기도 가자.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응? 그쵸?
1: 그 교회로 등록하고,
0: 응.
1: 교회로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와이프 데려갔죠.
0: 와이프한테 가자고 했더니 아내도 그래, 나도 가자 하고 바로 따라갔어요?
1: 거의 좀 강제로 끌고 갔죠.
0: 아, 그렇구나.
1: 가자 했는데,
0: 네.
1: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안 간다 막 그러게,
0: 예.
1: 아, 가자 좀.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죠.
0: 근데 아내도 방학 중이었나요? 교회 방학 중?
1: 아니요, 불교예요.
0: 불교?
1: 예.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됐네요?
1: 예. 그냥 가자, 계속 가자고 졸라서, 그래서 거의 쫄다시피 해서 갔죠.
0: 아내가 지금 그러면은 예배를 몇번 들었어요?
1: 지금 등지 네 번이요?
0: 네번 정도? 아내 반응이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반응이?
1: 앞에서 이제 통성기도 할 때, 주여할 때좀 앞에서 좀 목소리가 크신 남자분이 있어서
0: 네네.
1: 그게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먼저 일어나서 지금 깨워 저를 달라고 저
0: 오.
1: 빨리 가자고.
0: 이야. 진짜 감사하네요. 불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남편 따라서 지금 네 번이나 갔고. 아내도 등록을 했다고요? 이야. 그렇구나. 자, 그럼 이번 주도 가실 거잖아요. 아내와 함께.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통화니까, 아유, 지난번에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선물, 본인 거 하나, 아내 거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불러볼까요?
1: 와이프는 주얼리요?
0: 오케이. 아내는 주얼리, 본인은?
1: 비타민,
0: 비타민, 레모나.
1: 레모나.
0: 알겠습니다. 와. 자, 이 시간에 우리 9947번님께서 스스로 13년의 방학을 끝내셨잖아요. 저하고 감사기도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1: 알겠습니다.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느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유, 잘하셨습니다.
1: 예,
0: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아까 선물 두 개를 챙겨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면 또 다른 선물이 있죠. 알죠? 바로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야, 앞으로 이제 계속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고요. 자, 우리 9947번님, 인생 가운데서 13년 전에 생각나는 곡도 좋고, 아니면 요즘 부르는 곡도 좋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1: 십자가의 길,
0: 찬양이세요?
1: 순교자의 삶이.
0: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와, 이거 참 강렬한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0: 찬양인데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좋아하세요?
1: 주님 믿고 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커서
0: 네.
1: 그 노래가 좋아요.
0: 그렇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따라가겠다.
1: 예.
0: 순종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잖아요.
1: 예. 사는 저까지는 그게 목표라서 섬기던 교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0: 네.
1: 하기도 했고 그랬죠.
0: 제가
1: 따로 목사님한테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팀도 만들어보고.
0: 뭘 만들었다고요?
1: 팀이요.
0: 팀.
1: 예.
0: 팀을 만들고 싶다. 이번에 예. 새로 간 교회에서.
1: 아니 전에 살던 교회에서는 열정이 있어서
0: 예예 예.
1: 팀을 제가 이제 봉사팀을 만들어서
0: 예예 예.
1: 딴 데 가서 예배 본 예배 드리고 딴 데 가서 또 다시 이제 청년들 몇 명 하고 해서 이제 찬양 다시 또 드리고
0: 그런 것도 하셨구나.
1: 예.
0: 아, 열정이 있으셨구나.
1: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그 열정을 다시 찾고 싶어서.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까 제가 그걸 못 여쭤봤는데 본인 네. 13년 만에 첫 예배 어떠셨어요?
1: 아주 좀 낯설기도 하면서도 좀 말씀이 그전 들렸던 게 좀 있었죠. 감격이 좀
0: 감격스럽고 있었죠. 낯선 것 네. 같으면서도
1: 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예. 예배 드리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0: 십자가의
1: 감사합니다.
0: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러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앞서 유턴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 올려드렸어요. 9947번님 대단하십니다. 예. 저하고 전화 연결하고 싶었는데 기다리다가 본인 스스로 교회를 가셨고요. 불교인 아내까지 그 이후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두 분이서 또 등록까지 하시면서 계속 극동방송을 또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면서 내일도 이제 복된 주말 보내시고, 자, 주일 예배 잘 준비하셔서 우리 방학생들, 예, 이번 주 기회입니다. 용기 한번 내시고요. 자, 계약한 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예배 쭉 드리셔야죠. 한결같이 예배 꼭 성공하시고 하나님 1대1로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깨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4: 좋아하지.
2: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3: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5: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대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의 꿈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운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40년 동안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과업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격려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교훈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장 적절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양극단의 대립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가 하면 노사, 학원, 사상, 이념 모두가 극좌 아니면 극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극단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대립하는가 하면 극단의 세속주의와 신비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좌와 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우익과 좌익의 사상 대결로 얼마나 크고 많은 역사의 비극을 겪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극우익 단체들과 극좌익 단체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사는 핏빛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단의 장벽인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의 근거를 둔 남북한이 계속 반목과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나 주장 때문에 민족이 분열되고 국가가 분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주의나 사상에는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만 절대적이라고 고집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그것은 극단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의라기보다는 독선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극좌나 극우는 둘 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경우에도 극우나 극좌는 좋지 않습니다. 나만 천국 간다. 우리 교파만 제일이다. 우리만 옳다. 우리만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극단주의자들의 행패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거룩하다. 우리만 성령 받았다.

0: 우리만 능력이 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내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극단의 신비주의이며 도피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운동이나 교회성장을 마치 무당 프락거리로 생각하고 현실참여와 정치참여를 혼동한 채 정치행동이 앞장서야만 산 종교라느니 정치참여 안 하는 것들은 모조리 사입이라느니 하면서 정지하는 것은 극좌주의자들의 행패입니다. 사회 윤리의 기준도 극좌와 극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극단의 낭비와 사치와 대패 풍조가 우죽순처럼 일어나는가 하면 그 어떤 새로운 전통이나 문화도 수용하지 않은 채 적대시하는 수구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극단의 개인주의와 사치와 대패 문화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것이 향락 추구와 퇴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나 통일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질서의 회복이며 도덕의 회복이며 윤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시한부 종말을 내세워 혹세 무민하는 사이비 지도자들이 그 수를 셀 수 없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는 것은 좌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한부 종말을 주장합니다. 둘째, 기성교회나 지도자들을 매도합니다. 셋째, 특정 교주를 절대화하거나 신성시합니다. 넷째, 교묘한 방송으로 금금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사회생활을 단절시키고 가정이나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여섯째, 대개는 성경을 자신들의 교리의 도구로 삼아 교묘하게 가르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 번째, 치우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속에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따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가변적이고 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다 보면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면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광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도 안 됩니다. 냉소주의나 지식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하고 하나님께 깊이 빠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져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오는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 끝부분에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했고 8절 끝에서는 평탄하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물동이로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갈 때에는 두 가지 행동 원칙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앞만 보고 걸어야 한다는 것과 좌우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인생과 신앙의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한눈 팔고 견눈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전문 잡지는 통계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외적 요인은 원화 절상, 수출 감소, 노사분규, 생산성 감소 등이고 내적 원인은 기업주의의 의욕상실, 무리한 시세 확장, 외도, 기본 사업에 다른 것에 손을 댔다는 것 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되는 대로 손대고 한눈 팔고 견눈질하는 것은 인생과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꼭 견진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이 결론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내가 내 멋대로 가는 것이고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리저리 흔드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뜻을 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로지 외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원한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변덕부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백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12장입니다. 야곱을 본받아야 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가 모두 인간적인 술수로 지탱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족장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결국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였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말입니다. 5절과 6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호세아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대 근동의 지방의 조약 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양국 사이의 협정을 맺을 때 여러 신을 증인으로 세우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조약의 당사자는 서로 신봉하는 신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서 이방과 조약을 맺는 것은 그 나라의 신께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선민이 이방에게 도움을 의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인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배도의 행위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죄할 때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멘.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태아의 손을 인도한 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선민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한 공로가 있어서 선민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축복을 받을 대상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장점과 그리고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출신을 상기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배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본장의 흐름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모두 이스라엘의 상황을 야곱의 생활과 믿음에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선민들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형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7절과 11절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4절과 5절 야곱의 회개입니다. 12절은 야곱의 아람 생활입니다. 6절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출애굽과 또 타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에서 나타난 실수가 그들의 죄악을 전형적으로 대표한다고 여긴 듯합니다. 1절과 2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보호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야곱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도록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호세아는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교활한 술수대로 사는 것이 바람을 먹는 것처럼 전혀 무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왕조가 계속하여 아수르, 애굽 등과 맺은 동맹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한 세력과 다른 세력을 서로 견제하게 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력 균형이라는 외교적 술수를 이용하여 나라의 생존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술수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무가치하고 헛된 대상들에게 도움을 청한 일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불러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유다 곧 남왕조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남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과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계속 보존되었으며 더욱이 이스라엘처럼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그 당시 북왕조와 같은 정도로 타락하지 않고 적어도 순수한 신앙만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어떤 죄에도 간과하지 않으시기에 유다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받을 자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심판이 경감되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율법, 말씀 속에 새겨놓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보고를 열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 싸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그들의 거룩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셔서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심으로 성도들이 다른 대상을 신처럼 섬길 때 파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의 교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축복하셔서 번영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영할수록 스스로 능력을 과신하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7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이 종교적 사회적으로 범죄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로 수치를 당하리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상고 곧 가나안 사람과 같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여러 선지자들이 죄악을 경고하며 회개를 권하여도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며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개라며 조롱하던 가나안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였음을 언급하며 그들이 지독한 탐욕을 부려 거짓말과 속임수로 생활하였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을 교활하게 속이거나 공공연한 완력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나라와 교역할 때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모든 부를 자신의 힘이나 재주와 노력으로 얻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간교함이 일종의 습관처럼 되어 영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대단히 결박하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설령 죄를 인정하더라도 단지 업무상 혹은 직업관계상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과실이라고 자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생각하며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다면서 어떤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영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뜻이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했습니다. 부리를 얻은 외적인 위안으로 죄의식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위들을 심판하시리라고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종노릇할 때 그들을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2절 그들의 처지는 도망자와 양치기에 불과했던 야곱처럼 모두 무가치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0: 들을 선택하셨고 구속하여 가나안에 정착하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패할 조짐이 보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선지자의 훈계를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임을 인정하며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가 부당한 방법으로 생활할 때 대가를 받게 되고, 셋째, 자신의 부패한 성향을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첫 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도미누 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원했지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배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이 노래하고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만을 의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의 갈림 앞에 섭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순천 엘림 교회 최혜연 사모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 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

0: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품어줄게, 업어줄게, 구해줄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1970년대에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윤한기 씨가 있습니다. 이 윤한기 씨는 1975년도에 장밋빛 스카프라는 곡을 발표를 했고 이 곡으로 그해 가요 대상을 받지요. 그래서 최고의 인기 절정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최고의 인기 절정 속에 살다 보니까 삶이 방탕해졌습니다. 육체는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모두 다 윤한기를 보면서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인기 없고 돈 얻으니까 방탕해졌어요. 그래서 바람 나가지고 집을 나가본 거예요. 그 세월이 3년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며 기도하면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러는 중에 이 윤한기 씨가 폐결핵으로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폐결핵으로 죽게 된 이 윤한기 씨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 품에 안겨요. 아내는 정성을 다하여서 병간호를 했겠죠. 그리고 날마다 남편 옆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윤한기 씨가 병석에 누워있다가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폐결핵으로 윤한기 인생은 끝났다, 윤한기는 죽었다,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품에 안기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윤한기의 폐결핵이 다 나서버린 거예요. 어느 날 깨끗하게 나아버리고요. 그리고 윤한기 씨가 가요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가 돌아와서 처음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 부르다가 목사님 때부터 안 깨요.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안 깨요. 윤한기 씨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윤복기 씨예요. 이 윤복기 씨가 첫째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70년대 윤한기와 쌍벽을 이루었던 가요계 거장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남진 씨, 남진 씨. 남진 씨인데 윤복기 씨가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이 남진 씨하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깨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결혼 진짜 마음 다 잡고 새로운 인생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진 씨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복기 씨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눈물의 세월이에요. 그 모습을 오빠인 윤한기 씨가 보고 자신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동생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픈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 윤한기 씨가 한 곡을 작곡해가지고 동생에게 줍니다. 그 곡이 1979년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아본 여러분이라는 곡이에요. 나라는 가사 한 말에다가 예수님을 담아가지고 동생 윤복희에게 이 곡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은 사실은 유행가가 아니라 복음송이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라는 가사말에 담아가지고 동생에게 이걸 건네준 거지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너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실 분. 내가 서러울 때 나의 눈물이 되어 주실 분.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실 분.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나의 벗이 되어주실 분. 나의 영원한 형제,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영원한 노래, 나의 기쁨.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빠 윤한기는요, 나라는 이 가사말에 예수님을 담아서 동생을 위로한 거예요. 윤복기 씨가요, 오빠에게 이 노래 받아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윤복희 씨가 예수님 만나본 거예요. 이 노래 부르다가 눈물 흘리고 또 부르다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 서러울 때 눈물이 되어주시는 주님,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윤복희 씨가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버렸네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꼬여있던 윤복희 씨의 인생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윤복희 씨 얼굴에 웃음이 꽃피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요, 권사님이 되었단께요.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간증을 하고 다닌단께요, 이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윤한기 씨만이 아니에요. 윤복기 씨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품에 안기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망가진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몸부림치시면서 행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품에 안기라고요. 아무개야 내 품에 안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게. 내 품에 안겨, 내 품에 안겨.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품어줄게. 내가 업어줄게. 내가 구해줄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게로 돌아와. 내 품에만 안겨봐. 그러면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너를 업어줄게. 내가 너를 만가지 문제에서 건지고 구해줄게. 내가 행복의 답이야.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절에 다니나 성당에 다니나 똑같다고 그래요. 교회를 댕겨도 절에 댕겨도 성당에 댕겨도 목적지는 다 천국이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만 다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귀가 꽉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귀가 꽉 막혀본단께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 가짜 신하고는 나하고는 달라.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가짜 신 우상의 실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있습니다. 배는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과 누보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섬겼던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벨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엎드려져 버렸다고요. 누보는요? 구부러져 버렸다고요. 벨과 누보,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섬긴 신이지만 그들은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나를 비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과 누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겨도 벨과 누보, 가짜신 우상은 절대로 사람들을 그 집에서 구하여 낸다고요? 못 구하여 낸다고요? 못 구해낸다고요?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무거운 집에서 절대로 구해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요 6절과 7절에 가서 보면 왜 그렇게 벨과 느보와 같은 그 가짜 신이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무능력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6절과 7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면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내 품에 안겨. 그러면 내가 너를 품어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업어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모든 망가진 문제에서 구해줄게.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애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등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시나요? 안 버리셔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다니셔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성경에 그 못쓸 놈 나쁜 짓을 해놓고 도망까지 가? 내가 그 놈을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창조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나서는데 아담은 도망가요, 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아담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짓거리하고 하나님 마음에 대못 박아놓고 등 돌린 아담을 뭐라고 그렇게 찾아다니실까? 아담은 책게 물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면 되실 건데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타게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지었은 즉.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군. 하나님이. 내가 지었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낳았은 즉 이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지었어. 내가 지었어.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너를 업어줄게. 내가 너를 구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은 즉. 이유는 그것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요,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아들과 함께 손잡고 놀고 있었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놀이공원에서.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소리를 질릅니다. 개똥아! 개똥아! 소리를 질러요. 해가 지도록 개똥아! 개똥아! 소리를 지르고 아들을 찾는데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이, 또 나면 되지. 그러고 집에 아부러요? 내 옆에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 하니까 이놈의 새끼 어디 가버려가지고 이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안 되냐. 그래,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 아부러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네. 아버지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잃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단지 만들고 아들 얼굴 새겨 넣어가지고 팔도강산을 누비며 다니면서 개똥아! 개똥아! 고함 지르고 직장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이 아버지 아닌가요? 이 사람이 아버지. 언제에 물들어진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너를 업어줄게.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었기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우리를 향하여서 두 손을 펴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 내가 품어주겠다고, 내가 업어주겠다고, 내가 구해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무엇이 그런다요? 나는 살인죄도 안 지었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나 한 번도 감옥에 갔다 와본 적도 없는데 무엇이 네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럴랑가 몰라도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는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그 죄, 그 죄의 짐에 눌려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희를 품어줄게,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한 아버지에게 11살 먹은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의 눈썹이 빠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지으려고 불 때는 그 부뚜막에 같이 앉아 있으면 아들은 그냥 쉽게 화상을 입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11살 먹은 이 막둥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답니다. 진찰을 받아보니까 나병이라고 그래요. 이 진단을 받고 동네에 돌아왔더니 막내 아들 친구들이 놀아주지를 않아요. 왕따를 시켜요. 그리고 한 집에 살고 있는 형도 누나도 놀아주지를 않아요. 왕따 당하는 막둥이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귀에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소록도라는 섬에 가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데 거기 가면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그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왕따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소록도에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들 손잡고 녹동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배에 태우려고 하는데 소록도에 들어가는 배 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 문드러져가지고 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코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구멍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배에 태우려다가 말고 아들 손잡고 바다로 그냥 들어가 봅니다. 너 소록도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 같이 죽어불자. 삶은 뭐하겠냐? 우리 죽어불자, 죽어불어. 그래가지고 아들 손잡고 바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말립니다. 아버지, 병든 사람은 난디 언제서 아버지까지 죽으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죽지 마시오. 나 혼자 죽으려 함께 아버지는 들어오지 마시오 하면서 아버지를 막 바다 밖으로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같이 죽어불자, 같이 죽어불자. 너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같이 죽어, 같이 죽어.

0: 아들은 안 된다 할게요. 병든 사람은 안 돼. 어째서 아버지까지 죽으려고 가요. 그러지 마시오. 실랑이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립니다. 그리고 수습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배에 태워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자주 올게.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웁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 전부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다 보니까 40년이 훌쩍 흘렀어요. 40년이 흐른 뒤에 40년 전에 보냈던 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11살 때 헤어진 그 아들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분명히 눈썹 빠지고 몸이 썩어가고 염증 생기고 했던 아들이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벌써 51살이 먹었어요. 아들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못 찾아와서 미안하다.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요. 나 죽기 전에 내 아버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요. 그러면서요, 옆에 있는 아내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소개해 줘요. 아버지 며느라기입니다. 아버지의 손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40년 전에요, 설옥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었어요. 그런데 11살 먹은 저에게 가장 재미있는 것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가서 외로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아버지 보고 싶으면 교회 가서 울고 어머니 보고 싶으면 교회 가서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교회 가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여기 소록도는요 공기도 좋아요.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소록도에서 예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아들이 버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내 품에 안겨. 그러면 내가 품어줄게. 그러면 내가 업어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안다는 건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게 하고요. 또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이나 쓴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바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죠.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 이게 동굴일지 터널일지 모르는 상황은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데요. 현실의 고통이 크고 또 당장 눈앞의 일에 압도가 돼서 우리의 믿음이 마비될 때 우리의 생각이 한없이 부정적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럴 때 영혼의 닻을 변하지 않는 말씀에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란다.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란다 라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 닿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0: 조준모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의 생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을 조금은 수월하게 보내게 되죠. 때론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치유되고요. 또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1일 금요일이고요. 매주 금요일 예수동행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수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동행 일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2: 아, 지난 여름 아주 뜨거웠는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0: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아니, 지난 여름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여름 사역 하시느라고.
2: 예, 그래서 네. 뭐 여름 사역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휴가도 있고.
0: 아,
2: 예,
0: 그래서 휴가도 다녀오셨어요?
2: 예, 잘 쉬고 왔죠. 뭐.
0: 잘하셨습니다. 예. 네. 아유, 우리 목사님들 뭐 여름에 정말 뭐 본인이 직접 뛰지는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교회 여름 사역하면

0: 저는 정말 교회 모든 그 역량을 총 집중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1: 예, 다음 세대 농사니까 너무 중요하게
0: 네.
1: 매번 수련회장도 가야 되고
0: 그쵸.
1: 애들이 원하는 간식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0: 그러니까요.
1: 기도해야 되고
0: 네.
1: 아유
0: 신경도
1: 바쁩니다.
0: 많이 쓰셨을 텐데.
1: 네네.
0: 네. 여름 사역 통해서 또 결실이 있겠죠. 네.
1: 아무튼 뭐 저희는 모르지만
0: 네.
1: 주님을 만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열매가 있으리라
0: 아멘.
1: 생각합니다.
0: 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또 가을을 바라보면 좋겠네요.
1: 아멘.
0: 네. 자,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썸머 스페셜 전에 이제 주님의 마음과 사탄이 주는 마음을 분별하는 예, 그 방법들을 좀 알아봤거든요. 네.
1: 네.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1: 오늘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마음을 네 가지로 설명하신 그 얘기들과
0: 네.
1: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어얘기에 하셨던
0: 네.
1: 일반 성도들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얘기해. 워낙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이게 또
1: 네.
0: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네.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동행일기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걸 진단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그런 장이잖아요.
1: 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씨는 말씀이고 밭은
0: 네.
1: 우리 마음인데 첫 번째는 길까지요. 말씀이 주어질 때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0: 네.
1: 두 번째, 세 번째는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지만 삶에 있어서 있는 열매가 없고 그리고 열심히 해도 그 가운데 어떠한 그 자꾸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그 양분이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있죠.
0: 네.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 야, 이거 좀 두려운 말씀이네요.
1: 네.
0: 네.
1: 그러니까 그 온전히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데
0: 네.
1: 계속 고난에 대한 두려움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들,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어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열매를 맺히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른데 신경을 뺏기면서
0: 네.
1: 그 힘을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0: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려움과 염려가 그 씨앗을 좀 누르고 있다.
1: 네.
0: 예, 발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1: 예, 그래서 네 번째로 나오는 그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온전히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거기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떤 밭인지 좀 솔직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이 두려움과 염려가 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두려움과 염려를 달고 살면서도 이것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0: 네.
1: 우리가 물한 컵을 먹을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컵물한컵 먹었는데 먹으잖아요.
0: 네.
1: 그냥 한컵 먹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잔을 제가 하루 종일 계속 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계속 잔을 들고 오고 또 설교할 때도 그 잔을 계속 이렇게 들고
0: 네.
1: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작은 무게지만 이게 계속해서 힘들 거거든요. 이것도 한 달을 들고 1년을 똑같이
0: 아이고야.
1: 들고 있다면
0: 네.
1: 이게 참 힘들죠. 근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0: 네.
1: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는 에이 뭐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내려보지만 이게 독이 되어서
0: 네.
1: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힘들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과도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음식물이 썩어가는 걸 모르고 계속 두고 있는데 네. 나중에 보면은 엄청 썩어 있고 주변까지 다 썩어 있는 것처럼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0: 생각하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1: 네.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마음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 영접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0: 네, 항상 이제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으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저도 제 아내랑 맨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제 아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보내준 엽서도 있었고, 또
1: 네.
0: 때때로는 활짝 웃어준 미소, 그리고 이 엽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왜이 문구를 썼는가부터 시작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밥을 먹을 때나 잠들 때나 항상 생각이 나는 것처럼
1: 네.
0: 관심이 그쪽에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에 있어서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를 낳고 나면 계속해서 부모님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죠. 예.
1: 그 아마 사탄,
0: 예.
1: 네. 그런 그 마귀, 사탄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1: 네.
0: 사단 마귀는 뭐, 이게 우리가 무섭지 하고 막 뿔을 달고 오는 게 아니고,
1: 네.
0: 우리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점령에 들어가거든요. 변장한 얼굴로 염려와 두려움, 때로는 분노, 때로는 욕심,
1: 네.
0: 많은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단절시키고 계속해서 어둡게 만듭니다.
1: 네.
0: 이게 바로 마귀에 있어서 있는 그 역할이라고 할수 있죠.
1: 네. 앞서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예. 그게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냐, 아니면 모셨음에도 예수님은 그냥 그 한켠에 두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상태냐. 예.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이 아니겠네요.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 결과가.
0: 그렇게 보면 제일 큰 우상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자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계획, 내 고집. 사실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 이것들을 맡기고 매일마다 순종하면 가장 좋을 텐데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1: 와, 가장 큰 우상이 자아가 될수 있다. 네. 현타가 오는데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세상의 물질, 예, 또 자녀, 뭐, 이렇게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될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께 비춰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예수동행일기에 있는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예수동행일기 오늘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러브 프로젝트 싱어즈 앨범 중에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앞서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1: 네네.
0: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바로 사단 마귀, 네, 우리의 대적인데 이걸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1: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마귀의 전략이 뭔가 하면 빛을 없애는 게 아니고 빛은 없앨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0: 그렇죠.
1: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눈만 가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두려움이나 염려, 분노, 낙심이라는 이 천을 가지고 우리의 영안을 딱 덮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잘 이런 감정들에 쌓여 있을 때는 주님을 잘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계하고 이 천을 좀 걷어내는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 동행 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음의 눈에 천 하나만 덮으면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그 천이 바로 이제 두려움, 염려, 분노,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네요.
1: 저도 그렇거든요. 운전할 때 보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이 있게 되면 깜빡이도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게 부욱 끌어올리게 되면
0: 그렇죠.
1: 그때 주님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0: 아, 그때 주님 생각하기는 이게 마음이 완전

0: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어렵죠, 사실은. 예,
1: 근데 네. 거기다가 거기 제 아내가 옆에서 운전을 너무 이렇게 화내면서 하지 마라. 거기에 하면 또 기름을 부으면 아, 이게 또 더 이상 이게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그 순간이라도 아, 마음을 좀 잠잠하게 하고 주님 네. 부르면 좀 달라질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마음의 눈이 가려질 것 같은 순간에 이 예수 동행 일기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우리 목사님께서 갖고 오셨는데요.
1: 네. 오늘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쓴 잠깐 이제 저희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분들이 계시고
0: 네.
1: 또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회기에서 네.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하루에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0: 두 개가 근데 같다고 예, 봐도 되겠죠.
1: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두 가지 네. 일기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한 권사님의 어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을 보러 막내와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의 커다란 고층 빌딩의 위용에 주눅이 듭니다. 큰딸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대로 하는 성격이라 만나기 전부터 계획이 어떤지 집요합니다. 만나기 전에 뭘 할지 계획하려 하니 막내와 나는 진이 빠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평안함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마음속으로 고생하는 딸아이 반가운 얼굴 보러 가는 거야 하면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맏딸의 손을 잡아주고 바라봐주니 딸도 예민함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웃음이 절로 납니다.
0: 네.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보면은 이 큰 딸은 극제이네요.
1: 예. 극제. 극제입니다.
0: 네.
1: 아. 예, 계획과 성취 이 네.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 근데 극제가 이제 본인은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하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1: 네.
0: 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숨이 조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네. 관계 중심적이 아니라
0: 네.
1: 예, 극제인 딸 때문에 만나기도 전에 진이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근데 사단은 멀리 있지 않거든요. 서로 다른 부분을 틀린 거라고
0: 네.
1: 얘기하면서
0: 네.
1: 관계를 자꾸 멀리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 순간 권사님께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0: 네.
1: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까요 물었더니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고 딸을 반가운 얼굴 보러 가는 거에 다짐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부르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0: 네.
1: 우리에 있어서 있는 걔 걱정과 염려 분노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측에 그 두건을 벗어버리고
0: 네.
1: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모녀 간의 관계를 네. 잘 잊게 되는
0: 네.
1: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 삶의 순간에 주님을 계속 의식하려고
1: 네.
0: 하는 거죠.
1: 네. 네.
0: 자, 두 번째 어얘기의 일기인데요.
1: 네. 이 일기는 30대 젊은 엄마의 일기입니다. 지난주 내내 몸살 및 장염으로 고생하다 몸을 회복하려고 하니 큰아이가 주일부터 배가 아프고 나며 밥을 못 먹고 열도 40도씩 오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침에 남편은 출근하고 첫째 아이 챙겨서 둘째 아이 안고 병원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신발 못 신겠다 울고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거 못하겠다 울고 콧물 닦아달라 눈물 닦아달라 손잡아달라 안아달라 뭐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화를 내진 못하고 진짜 같이 울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어얘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떠올라 아, 그래도 나 몸 괜찮아지고 아이가 아픈 거라 같이 병원 갈 수 있어 감사하고 아이 짜증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여 감사하다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하자 근데 참지 못하고 아픈 아이에게 내 감정을 쏟아냈다가 참 곤란했을 텐데 좋은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네. 아유,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들이 참 이런 일 겪을 때,
1: 네.
0: 네. 뭐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 순간에 뭐 짜증이 나는 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 네. 않을까.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네. 어얘기해 하면서 신앙으로

0: 승화시키는 게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예,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 있다면 그건 하나의 억압이나 마음을 짓눌러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시 한번 이게 뽕 터지게 할 텐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새로운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마음에 있어서의 풍선에 바람이 빠진다고 할까요? 바람이 쭉 빠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마음에 어떤 쿠션이 생기는 거군요.
1: 네.
0: 네. 두 편의 어애기의 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두 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끊임없이 주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이 어애기의 일기나 예수동행 일기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꾸 보게 만들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순종하는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에 대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해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사단의 눈가리개에 순종할 것인가? 혹은 또 성령님의 눈 여심에 순종할 것인가 이 선택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건데요.
1: 그러니까 이런 오늘이 계속해서 연장되면 결국 이게 우리에 있는 삶이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창세기 묵상하면서 에녹이 365년간 그것도 365일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것처럼 사실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기가 천국인지 아니면 뭐 세상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연습한다면 천국의 삶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강화가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의 그눈 여심의 순종을 해 나갈 때 그쪽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자, 오늘 여러분들 어느 쪽에 지금 순종하고 계신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0: 좋은 씨앗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찬양을 젊으셨을 때 좀 듣고 자란 세대일 것 같은데요.
1: 예,
0: 그렇죠?
1: 찬양 너무 좋아했죠.
0: 그래요. 저랑 비슷한 세대이시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했습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요, 근데 정말 아침 안개가 눈앞 가리듯 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1: 네. 정말 상황이 조금 더 어렵거나 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저에게도 많이 있었어서요.
0: 네. 예. 아니 그 데카르트라고 하나요?
1: 네.
0: 철학자 있잖아요.
1: 네.
0: 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한다.
1: 네.
0: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똑같지 않나.
1: 네. 네.
0: 인간은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네. 그만큼 이 염려와 네. 걱정이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1: 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하기 때문에
0: 네.
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개입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1: 네.
0: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염려와 걱정을 계속 기도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인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0: 네.
1: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도록
0: 그렇죠.
1: 하는 네. 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 했던 것이 그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처럼
0: 네.
1: 저희들도 매일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예, 그걸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주님의 평안이
1: 네.
0: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예, 마음의 정원을 갖고 나가는 것이
1: 네.
0: 우리 일상생활 속의 어떤 거룩한 작업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오늘 묵상 질문으로 그 예수동행일기 좀 정리해 볼까요?
1: 네. 오늘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떻은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두려움인지 염려인지 분노인지 낙심인지 내가 자주 반복되게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천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것을 한번 솔직하게 적어보시고 그러면은 그것이 꼭 큰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 가운데 반복되거든요.
0: 네.
1: 적은 이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간구한다면
0: 네.
1: 주님께서 우리 눈에 있는 천들을 걷어주시고 다시 주님을 보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0: 네.

0: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정직하고 솔직한 그러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제 아뢰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솔직한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옛 동행일기 네 가지 마음밭, 또물한 컵의 비유, 또 눈을 가리는 천한 장, 그리고 또 천을 걷어낸 우리 성도님들의 직접적인 그옛 동행일기, 어획의 일기까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정말 풍성한 시간이었네요, 목사님.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목사님?
1: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면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주제로
0: 아,
1: 찾아보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도 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열어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마음을 열면 마음이 지켜진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닫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1: 그렇죠.
0: 드는데, 이 문장으로는 조금 역설인 것 같다,
1: 예.
0: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말씀을 또 베풀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0: 다음 주에
1: 감사합니다. 예,
0: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주리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다 함께를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찬양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까지

0: 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생명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천국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생명을 온전히 소유하리라. 그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생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일상의 삶을 예기치 않게 침투하는 생명력입니다. 천국은 일상의 질서와 경계를 허물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었던 이 겨자씨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 같으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 비유를 생각할 때에 처음에는 작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창대해지는 이런 이 크기의 성장에 주목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나눕니다. 정말로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겨자씨를 1세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이 겨자씨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곰곰이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는 청중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피 대상 식물을 천국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겨자나무는 기피 대상 식물이에요. 이 겨자는 정원에 곱게 심어 가꾸는 귀한 작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 놓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콩씨를 뿌리고 또 볍씨를 뿌리고 또 보리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 농부가 그렇게 뿌리는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그 밭에 뿌리를 내린답니다. 또는 농부가 정말로 애지중지하기에는 콩자루, 콩씨자루, 또 볍씨자루, 또 이 밀씨, 밀자루, 그런 자루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밭에 가서 콩을 뿌리고 또 밀씨를 뿌리는데 그때 이 자루에 붙어있던 겨자씨 한 톨 한 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뿌리를 내렸던, 아니면 곡씨자루에 붙어있다가 뿌리를 내렸던, 이 뿌리를 내린 이 겨자는 성장하면서 온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골치 아픈 야생 잡초였습니다. 번식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밭 전체를 뒤엎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곰곰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잡초라는 거예요. 이런 겨자씨에 대한 유대율법의 문헌을 보면 겨자씨를 일반 밭에 함부로 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 정도로 이 겨자씨앗은 기피 대상입니다. 구약 성경과 당시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비유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고 거대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비유되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 그 백향목 나무가 구약 성경과 당시 사람들 기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단숨에 제압할 강력하고 화려한 영웅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이죠. 백향목처럼 그러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지만이 로마 대제국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이 웅장한 백향목 대신에 길가에 널려있고 뽑아버려야 할 천도꾸러기 잡초 같은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 무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그 무리들의 삶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서 잡초 같은 인생이구나.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리 뽑히고 저리 뽑히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잡초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 생명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매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내 인생이 잡초 같구나.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내 인생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마음가운데 새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부

성장하여서 영혼들이 깃드는 작은 천국 될 수 있기를, 영혼들이 깃드는 작은 예수나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생명력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식력이 워낙 강합니다. 한번 이 밭에 뿌려지면 밭 전체를 뒤엎어버립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는 이 농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밭 전체를 무섭게 번져가는 것이죠. 세상은 2000년 전 로마 대제국은 이 겨자씨 같은 이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짓밟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의 어떤 억압과 이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침투해 들어오고 확장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아주 낮은 자리입니다.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겨자씨가 한 주먹 있고 여기에 밀씨가 한 주먹 있다고 치겠습니다. 1세기의 농부들은 어떤 씨앗을 택했겠습니까? 겨자씨를 택했겠습니까? 밀씨를 택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잡초 같은 겨자씨를 선택한 농부라면 아마 비정상일 것 같습니다. 버려버리고 정말로 그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을 만들어낼 밀씨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낮은 자리예요. 세상의 눈에는 하찮고 가치 없어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천둥꾸러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명당하기도 합니다. 괄시당하기도 합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이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야, 우리의 삶이 겨자씨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의 자리이구나. 그러나 그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거대한 세상의 질서를 흔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로 비유하신 천국의 능력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모두를 품는 은혜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겨자나무는 화려한 관상수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나무가 아니고 덤불입니다. 덤불.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은행나무, 감나무, 배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덤불이에요. 덤불. 이 아무데서나 무성하게 자라는 이 덤불, 별로 값어치 없는 이 덤불이 공중의 새들에게는 그늘과 쉼터를 제공한답니다. 모두를 품어내는 은혜의 피난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경계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였던 그러한 사람들까지 품어내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 내 영혼의 삶에 이 겨자씨 하늘처럼 예수님 말씀이 침투해 들어오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이 되겠구나. 내 삶이 아무리 낮은 자리를 할지라도 나의 낮은 자리에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되겠구나. 또한 내 삶을 통하여서 겨자나무가 하늘 나는 새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내 영혼의 삶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겠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겨자씨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룩비를 통하여서 또 익숙한 관념을 전복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뒤덮고 계세요. 당시 누룩은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이 누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룩을 만들었겠습니까? 곡물을 이 반죽시킵니다. 그 반죽된 이 곡물을 부패시키는 방식으로 누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곡물 반죽이 공기 중에서 충분히 상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상해야지만이 누룩을 만들 수 있어요. 잘 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곡물 반죽을 잘 관리를 잘 못하면은 잡균들이 번식을 해요. 이 잡균들이 번식을 하면 치명적인 독이 돼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반죽이 정말로 잘 상하게 되면 이로운 미생물, 좋은 곰팡이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면서 훌륭한 이 발효종 누룩이 된다고 해요. 이 독소를 품고 있는 나쁜 누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빵을 부풀게 할 수 있는 좋은 누룩이 될 것인가?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누룩은 은밀하게 퍼지는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반죽일까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로운 미생물 좋은 곰팡이들이 날라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좋은 누룩이 돼야 되는데, 내 인생 여정이 내 뜻처럼 잘 되지 않아가지고 또 이 잡균들이 내 영혼의 삶에 날라와서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소와 같은 그런 인생살이로 때로는 전락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무리들이 아주 친숙하게 보고 있는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침투력이에요. 그리고 변혁의 능력입니다. 거대한 밀가루 속에 숨겨진 작은 누룩,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풍성한 빵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누룩이 변화시키는 가루의 양이 이 말씀 보니까 가루 서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루 서말은 우리의 이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약 20kg 정도의 이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루 서말은 150명의 장정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누룩이 되면은 150명을 먹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건강한 누룩, 천국 생명이 있는 누룩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150명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나는 좋은 누룩이다. 나는 천국 누룩이다. 나의 누룩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150명을 살려내리라. 거룩한 비전을 품는 성광의 식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어떠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백향목처럼 크고 화려하고 또 주목받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을 또 찾고 그런 자리를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때로는 정말로 보잘것도 없는 잡초같이 보여요. 개자치처럼. 또는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는 그 이 반죽처럼 보입니다. 내 영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까? 복음이 없는 인간의 죄성은 이 자기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반죽이 잘 썩어야 되는데, 잘 부패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잡균이 와가지고 잘못 썩으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과 은혜의 효모가 떨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 저희가 교회를 다니더니만, 예수를 믿더니만 인생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던 치명적인 파괴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날도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장섰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 파괴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을 살리는 말씀의 사람 사도 바울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던 인생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강력한 생명체로 바꾸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 안에 그 인생이 개다시처럼 잡초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지금 누룩이 되기 위해서 반죽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예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강력한 생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비록 작고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천국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력은 멈추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의 변화된 생명이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살려내는 선한 누룩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숲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및 성관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생명은 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나무가 되고 마침내는 떡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보스턴의 한 구두점

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드워드 킴볼이 자기 반의 이한 젊은 청년, 그 청년이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용기를 내서 이 청년이 일하는 그 일터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일터에 찾아가서 자기 반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마디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네를 사랑하시네. 이 한마디 말. 이말 한마디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자네를 사랑하시네. 그 작은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18세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드와이트 무디였어요.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무디 청년은 훗날 은혜를 받고 성장하여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미국을 흔들고 유럽을 흔드는 대부흥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윌버 채프먼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한 채프먼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대도시 전도 집회를 이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채프먼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야구 선수 출신인 빌리 선데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빌리 선데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한 연쇄 작용을 통하여서 20세기 우리의 시대죠.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인 빌리 그람 목사님이 일어난 거예요. 빌리 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다녀가시지 않으셨던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에드워드 킴볼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생명의 씨앗, 그 수준 많은 선생님이 그한 청년을 찾아가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네를 사랑하시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늘에 불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무디 목사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어쩌면 청년 무디의 인생도 잡초처럼 시대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아름드리한 나무가 되고 또 새들을 품어주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무디 목사님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또 무디 목사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채프먼이 회심을 하고 채프먼의 인생을 통하여서 빌리 선데이가 회심을 하고 빌리 선데이의 회심을 통하여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아주 작은 씨앗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어떤 영혼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은 수천만 명의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목이 되어지고 영적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사랑의 한마디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작은 씨앗,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뿌릴 때에 천국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의 삶을 흔드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천국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에 비유하십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자기 밭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갈고 있는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 아닙니까? 소작농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작농도 그렇고 진주를 발견한 상인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야지만 밭을 살수 있고 진주를 살수 있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팔고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습니다. 현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내가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천국 생명을 살이라. 이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손에 무엇이 지어져 있을까요? 어떤 결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걸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0: 천국은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겨자나무처럼 하찮은 덤불과 누룩이 만든 썩어가는 떡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품고 있어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우리 가운데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아름드리한 백향목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볼품없는 겨자나무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누룩처럼 죄인들 사이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목받지 못하셨습니다. 일개 목수의 아들로 하찮은 지위와 신분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무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시에 정말로 잘 나갔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무리,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와 예수님의 무리를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의 무리 비교하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정말로 볼품없는 겨자나무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이 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고 영혼의 쉼터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세상살이 지친 사람들의 영적 허기를 해소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0: 아멘. 이 복음, 이 생명의 씨앗, 이 보화, 이 진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12명의 제자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12명의 제자가 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전부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마침내 아메리카, 마침내 동아시아, 이 한반도까지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아름드리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발견한 자, 예수를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자, 천국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여러분의 전부를 다 팔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다 팔아서 예수님께 거세요. 나를 팔아서 천국을 살 때에 천국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화와 진주비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 생명을 위한 완전한 결단력을 촉구하고 계세요. 완전한 결단력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어떠세요? 모든 거 다 포기하셨을까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쾌락들, 세상이 주는 기득권까지 포기해야만 합니다. 천국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천국 보물 대신 예수님, 천국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소유했던 돌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천국은 손에 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세상 이것을 포기하고 천국 생명, 천국 기쁨, 천국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아주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인도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인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많은 비난과 또 만류를 또 받았다고 해요. 자네 정신이 나가는가? 왜 안정된 삶을 버리고 그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는가? 이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향하여 떠나가면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내가 인도로 가기 위해 내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다고

0: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겨우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의 작은 것들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대신에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윌리엄 케리는 인도에 가서 평생을 거쳐서 이 40개가 넘는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렸습니다. 윌리엄 케리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손해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기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이 잡동사니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손에 정말로 이 좋지 않은 장난감이 하나 들려 있어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는 과자 한 봉지, 또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 그 보석을 보여주고 손에 쥐어주면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알아서 좋지 않은 것을 손에서 놔버리잖아요. 천국 생명을 발견한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소유를 팔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참되게 경험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하여서 포기할 때 억지 희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 거룩한 기쁨이에요. 포기하는 것 영광입니다. 천국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세상 것들을 살아가는데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것들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팔아서 천국을 사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팔 것은 팔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3-1141, 061-643-1141번 여수 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옛날 송나라에 마음이 몹시 급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농부는 자기가 심은 벼싹이 다른 집 벼보다 너무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 늘 안절부절했습니다. 고민 끝에 논으로 달려간 농부는 벼의 싹을 조금씩 위로 뽑아 올려주어 키를 크게 만들어주었죠. 집에 돌아온 농부는 식구들에게 오늘 내가 벼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다며 자랑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듣고 논으로 달려간 농부의 아들은 싹을 올리려다 뿌리가 뽑히는 바람에 벼가 모두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급하게 덩치만 키우려다 가진 것마저 잃게 된 것이죠. 조장이란 말의 원래 뜻은 도와서 자라게 하다라는 순수한 도움의 의도를 의미했는데요. 벼를 뽑아 말라 죽게 만든 농부의 우둔함에 비유되어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나 현상을 뒤에서 부추기거나 더 심해지도록 도발하다라는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벼의 본질적인 생명이치와 뿌리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빠르게 키우려고 싹을 억지로 뽑아 뿌리가 땅과 단절된 벼는 결국 말라 죽고 말았죠. 이처럼 성장은 한 사람의 조급한 열정이나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될 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와 생명의 교제가 흐를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벼가 스스로 자라날 고유한 속도와 분량을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또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장 속도와 분량이 다른데요. 타인이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은 조장입니다. 각자의 분량을 인정하고 서로를 통로로 삼아 도울 때 건강한 자람이 일어나게 되죠. 참된 성장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참된 성장의 첫걸음은 내 힘으로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생명의 공급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것입니다. 몸은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됩니다. 농부의 결정적인 실수는 벼가 자라는 자연의 속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공동체나 가정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은사의 분량과 속도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억지로 당겨 올리려 하지 않아야 하고요.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실 때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려주는 절제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자신이 벼를 자라게 했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과, 타인의 인정만을 추구할 때 조장의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진실한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과시욕과 조급함 때문인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영적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공치사를 멈추는 성장의 핵심은 나는 키우는 주체가 아니라 연결되어 자라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내 손으로 억지로 뽑아 올리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라는 마디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얽혀 있을 때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듣었

0: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히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예레미야 제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예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1: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0: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제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2: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주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부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딘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섬기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2: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켜왔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0: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2: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0: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0: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 제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0: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1: 제48장.
0: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줄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

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1: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내 말은 내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름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네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1: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로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0: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궁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1: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족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0: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입니다.
2: 제49장.
1: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0: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태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태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 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1: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0: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

0: 그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라. 하만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는지.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띠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으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2: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0: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와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1: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0: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고 써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0: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0: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0: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0: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0: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할 수 있을까요? 역사에 기록된 현인들도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도 결국 창조주의 때 정함이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이 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더 깊으신 주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누리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피아워십의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더 깊으신 주사랑.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실 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금요일 밤에 함께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가득 골라서 가져왔고요. 찬양 이어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찬미의 찬양이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두곡 띄워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두 곡의 찬송가 띄워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고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함께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금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코디 카른스가 부른 Firm Foundation, 굳건한 반석 함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너희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 하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이렇듯 거짓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단지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자, 참된 영광,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때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내 삶의 노래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순서도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리얼 패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어사이드의 이삭의 축복 그리고 더하트워

장문백원의 문자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귀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또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3075번님께서 샬롬 신청 찬양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30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파서 기도원에 살 때 많이 듣던 찬송이었지요. 라고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추억이 담긴 찬양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도원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이 이 찬양으로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75번님 신청하신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최영민의 찬송, 그리고 강원명의 은혜 아니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만 구해야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황정관 트리오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싱어스의 아침의 나로 그리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여러분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곳에 모든 관심이 계셨던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자,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문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떠오르실 때마다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축복해, 러비미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AJ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마이클 라반의 레디 샤인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던 모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찬양 나눈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랐는데요.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이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 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고 다른 한 친구는 50분이라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은 결과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마련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네 것이 더 많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자신의 삶의 날을 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승리의 기가를 부르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쁜 일상 이어지겠지만 말씀 묵상을 매일 실천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시편 92편 5절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주의 끝 금요일 밤입니다. 성경은 늘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시기 아닐까. 늘 새로운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브 그린의 Symphony of Praise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다라고 쓰인 그 히브리어 하다쉬는 이전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 즉, 낡은 것이 회복되어 생기를 되찾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없던 곡조를 창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찬양 속에서도 오늘 새롭게 부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늘 부르던 찬송인데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울리는 순간, 바로 그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빈들의 돌아가는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the Rose, 그리고 더 브루클린 태버너클 파이어의 시편 34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601번님께서 고2 아들이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드네요. 잠도 안 오고 해서 방송 들으며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저희 부모님도 아마 저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갑자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드는데, 아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흘려 들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방황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 우리 9602번님의 아드님이 방황하는 시간, 뭐 그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황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사랑할 때, 윌러브의 깊은 곳에 나아가,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돈 모헨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우리나라에서는 주품의 품웃소서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죠. 이두 곡의 찬양으로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 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당신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동방현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요일 순서로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매주마다 같은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 아유, 너무 같은 멘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저희 방송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생각을 하면, 같은 멘트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네,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허락하신 이 찬양들을 정말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제게 있네요. 저와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주나복의 힘을 내.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였습니다. 주나복의 힘을 내는 주나복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장윤영의 미제레레는 장윤영 사모님의 프로젝트죠. Universe Earth라는 전체 프로젝트 타이틀이 있고요. 한국식 싱글로 너무 좋은 찬양들을 발매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름도 한풀 꺾였잖아요. 아닌가요? 아,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시원해져가지고, 야, 이제 가을인가 보네. 그리고 온도를 봤더니 34도래요. 34도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으면 32도, 34도인데 그게 이제 가을 날씨처럼. 근데 또 사실은 때마침 그쯤에 선선한 바람도 불긴 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가 날씨를 좀 착각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근데 한켠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순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어려움은 조금, 뭐랄까요, 견딜만 하다 그래야 될까?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힘들었었는데,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뭐좀 이렇게 관계 어려움 이런 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지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왜 이렇게 관계 가지고 힘들었을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또 주님께서 견딜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과 수패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진짜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름도 다 끝나가네요. 자,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다음 곡은 유찬양 준비했습니다. 준하와 나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듣고 오시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없고 입술의 고백만 일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라는 고백을 열정적으로 자주 하며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견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종인 자기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기프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들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누가 지적을 못 하겠어요? 말로 살면 안 돼. 삶으로 살아야 돼. 말로만 말하면 안 돼. 살아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실제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점수를 따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질 때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도전에 늘 공격받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혹은 실패 가운데 우리의 낭망과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그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생각했을 때 항상 너무 나이스하고 깔끔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누가 봐도 멋진 모습으로가 아닐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가고 있느냐, 지나가고 있느냐, 또 견디고 있느냐. 견딜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청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한 곡이 또 찬양 듣고, 또 여러분들과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어요. 전부가 되소서.

김보규의 전부가 되소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특성상 제 올려주시면 그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방송이고 주일 방송 내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다가오는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없네요. 그간 내또 썸머 스페셜로 많은 사연을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또 읽어드리고 네 함께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또 신청곡은 또 어떤 곡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네. 까먹을 뻔했어요. 방법은 저는 이제 문자 사연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들으시면서 달빛 카페에 이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실 수 있고요. 긴 사연 아니더라도 인사와 여러분들의 인사와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벌써 좀 지났는데 8월 8일 네, 8월 8일 날 0778님께서 아직 잠못 들었지만 덕분에 강중현님 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4918님, 강 진행자님 목소리가 너무도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발음이 잘안 강 진행자님, 네, 진행자님,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778님, 귀가 엄청 예민하시대요. 이런 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와,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이제 귀가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엔지니어나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의 음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운드를 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예민한 귀가 있고, 그리고 뭔가의 반응에 예민한 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778님께서는 또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네,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9199님.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8915님. 예, 문자 사연은 처음 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청년인데 지금은 창원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내려와 있습니다. 할머니랑 극동방송 들으며

뜨개질하고 할머니는 성경 필사라고 계세요. 할머니랑 함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캬, 8월 8일 01시 43분에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너무 그 감동의 사진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래야 되나? 영화의 한 장면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밤에 이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딱 들으면서 본인은 이제 뜨개질을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는 성경 필사를 네 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이 시간에 애는 이렇게 좀 뭔가를 하면서 깨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서 이 찬양 방송을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8915님 잘 다녀오셨죠? 할머니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4918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8510님, 8월 9일 날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한주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목소리로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411님, 시간을 뚫고 윌럽 신청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뚫고는 내일 주일 방송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저희의 왕의 청자시죠. 자, 또 6428님의 그 엄청난 이동의 스케줄이 문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미국 LA에서 뉴욕으로 캐나다 밴프로 다시 뉴욕을 그리고 또 LA로 온 아침 시간에 듣는 방송입니다. 아, 모든 미션 타이밍마다 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렌트카 타이어 플랫으로 일정 변화가 있었대요. 그 이제 이게 펑크 났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쵸? 타이어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418님의 문자를 보면요. 항상 감사와 기대로 끝나세요. 너무 그게 저는 좋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저 이랬어요.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6418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830님, 8월 15일에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8월 16일 날, 6428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작가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화가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하여튼 아티스트십니다. 미술을 하시는데 그림을 그리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의 흐린 LA의 아침 루프탑 네입니다. 하고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전시회 이제 출품을 하셨는데 그 출품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쵸?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또 전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고 구상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컨셉이 안 맞는다든지 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한 곡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의 작품을 내는 게 보통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슥슥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스케치하다가 다른 방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원했던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면
며칠 동안 또 고민

지나면서 다시 또 해보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참 마음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주 글 끝에 더 좋은 길을 기대하며 주님만 믿고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6428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께서 그 작품들 모아놓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 저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8월 16일 날, 아멘, 수고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8월공님,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글과 이야기들로 올려주셨는데, 저희 방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올려주신 소식들 다 이루어지고 평안하게 주님이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한 곡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 곡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다른 곡으로, 또 이렇게 노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곡을 듣고, 한 곡은, 아마도 클로징 곡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두 곡의 찬양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부흥왕국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곡을 이어서 엔딩곡으로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저는 예배 찬양들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진진희의 His Na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92.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늦여름의 정치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8월의 벌써 네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여름날에 새찬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하늘이 더욱더 청명해지고 또 먹구름 뒤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소나기가 내릴 때는요,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듯 아득하지만 결국 그 빗줄기가 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무지개라는 그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 삶을 가로막는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눈부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무지개 약속. 세찬 비바람이 내 삶을 흔들고 짙은 먹구름이 소망을 가릴 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의 언약의 무지개를 보게 하소서. 폭풍우를 지나온 신앙만이 하늘의 찬란한 빛을 품을 수 있나니, 눈물 흘린 시간만큼 더 깊고 향기로운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네, 폭풍우가 거셀수록 그 뒤에 뜰 무지개는 더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소나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앞으로 더 선명하게 올 그 무지개를 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꼭 무지개처럼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내가 너의 온 나라를 개구리 떼로 칠 것이니, 나일강이 개구리로 들끓을 것이며, 그것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반죽 그릇에 들이닥칠 것이며,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온 강토에 올라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고서 하천과 수로와 물 웅덩이를 향해 손을 내뻗어 개구리 떼를 불러 올리라고 명하라 하셨다. 이에 아론이 애굽의 물들을 향해 자기의 손을 내뻗으니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그들의

비슬로 애굽 땅에 개구리 떼를 불러 올렸다. 마침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 떼를 몰아내시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백성을 내보내어

당신의 궁에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리이까.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영예를 내가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바로가 레일린이라 하고 말하니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할 것이며 이로써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당신과 당신의 궁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에게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난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붙이신 개구리 떼를 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구한 대로 행하시어 개구리 떼가 집과 정원과 밭에서 나와 죽었다. 그들이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풍겼다. 그러나 바로가 숨돌릴 틈이 생긴 것을 보고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내뻗어 땅에 흙먼지를 치라고 명하라.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내뻗어 온 땅에 흙먼지를 치니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고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었다. 마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려고 자기들의 비수를 행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있었다. 그러므로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에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에 파리가 들끓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모두 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땅에 파리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니 이로써 내가 온 땅의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것이니 레일 이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밀려들어 온 땅이 파리떼로 인해 아주 황폐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너희는 가되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고 말하자 모세가 답하였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 들어가 그분께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며 내일 파리 때가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니 바로는 더 이상 속이면서 백성이 여호와께 희생드리러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 단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고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8장 3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터치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까지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시죠?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온 김강호라고 합니다. 저는 양강도 희산시라는 곳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009년도쯤에 북한에서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싹 쓸어 모아서 한 가정당 10만 원이라는 구화폐를 신화폐 천원권으로 바꿔주면서 거의 날강도처럼 돈을 깡그리 빼앗아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도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제가 막 2, 3일에 한 번씩 중물을 우리고 배를 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해 결국 탈북을 결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2011년에 탈북하셨는데 8월 여름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시는 모습을 제가 인사도 안 드렸었는데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11월 달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이 되셨는데 북한 청진에 있는 보위부 직결소라는 곳에서 매를 맞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신원을 밝혀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면. 당시 제가 여기 나이로 치면 고3이어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제 앞길에 걸림돌이 되실까봐 아버지가 신원을 안 밝히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속 매를 맞으셔가지고 보위원들 입장에서는 개심죄, 그래서 엄청 심하게 구타를 당하셔서 한쪽 귀를 아예 못 들으셨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둘이 남았는데 매일매일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삶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모셔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밤을 우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 아버지가 역전 창고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제 삼촌이랑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닷새 정도를 추운 겨울 길도 모르면서 기차의 그 철로를 따라가면서 뭐 군인들에게 시비 걸려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잠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아버지 얼굴에 덮여져 있는 옷을 벗겼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한쪽 귀가 조금 잘려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아버지구나 느끼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삼촌이 저를 마을의 자그마한 집에 눕혀놓았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아버지가 없고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랑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여름에는 막 풀뿌리나 나무도 많이 캐오고 또 중국에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짐꾼으로 짐을 전하르면서 용돈을 받아서 어머니랑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계시고 만약 김일성이나 김정일 두 분도 더 계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또 그길 들어가지고 또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북한에서는 군대에 가려면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서야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제가 군생활을 충실히 못할 거라고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꿈이 직업군인이었는데 북한에서 군대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에 안 가면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될 때쯤

그때는 나만의 드라마와 이제 영화가 많이 퍼졌었는데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2009년에 나온 태양을 삼켜라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아랫 동네 남조선에는 고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 사망이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곳에서 내가 죽어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살 되던 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남조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바로 탈북한 건 아니고요. 6개월이란 시간이 더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밤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가 새벽 2, 3시쯤엔 항상 울고 계셨어요. 막 울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미신을 안 믿는데 막 기도 같은 것도 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외면하고 그냥 독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꼭 모시러 온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 남한에 친척이나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길을 찾아서 이곳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한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같이 강을 넘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넜고요. 그냥 그때 당시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랑 배우고 싶다는 마음, 적어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을 건넜고요.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랑 그 친구도 서로 산에서 군인들에게 쫓겨 길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버리지 않고 2, 3일을 더 산을 헤매서 찾아서 제가 다 포기하고 진짜 자살을 생각했을 때그 친구가 기적처럼 산에서 저를 찾아서 함께 오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랑 다시 산에서 만나서 어디로 갔냐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기독교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라는 게 당시에 2016년 5월이었는데 그때 중국 칭앙다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이랑 그분들을 3개월 정도 성경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남한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가서 성경책에는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을 저는 항상 즐겁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믿음은 없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읽는 게. 그래서 두 번 넘게 완독을 했었고 당시에는 막 로마서를 줄줄이 외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이 임했다 막 이러시면서 엄청 저를 목사 후보감으로 엄청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안전을 기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점을 다 채우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관문인 중국 쿠밍에서 12일 동안을 못 나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비가 삼엄해져가지고 그곳에 꼼짝달짝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강을 넘을 때는 죽는 게안 두려웠는데 남한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무사히 살아서 남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고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제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이제 안기게 되었고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눈물을 엄청 쏟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공부를 마음껏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낮에는 여명학교라고 불리는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저녁에는 영락교회 안에 있는 뉴코리아 국제학교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내던 중에 저를 중국에서 구출해주신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회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냐. 그곳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유엔 같은 국제무대에도 서서 네가 북한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마음껏 증언하고 너와 같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6개월 정도 또 성경 공부를 새벽 4시에 깨어나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고향에 남겨진 저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가던 중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2, 3일씩 매일 굶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하는 5,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계실지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됐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던 건데 결국 저는 그 선교사님께 공부를 나중으로 미루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 건설 현장에서 방수 작업 같은 거나 침대 만드는 일이나 뭐 핸드폰도 팔아보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도 하고 그냥 돈이 되면 그게 뭐든 가리지 않고 주 7일을 그냥 2년 반 정도를 열심히 일하니까 어머니를 모셔올 돈을 모았어요. 그때가 2019년 4월쯤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온 게 2016년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3년이라는 시점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3, 4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브로커도 찾아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중을 갔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마중을 갔던 이유는 제가 이제 탈북을 해보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을 처음 밟을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그리고 만약에 있을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눈으로 보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중국 연길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과 차량 두 대를 빌려서 제 고향인 양강도 해산시 맞은편 중국 지린성 장벽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랑 연결을 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브로커를 보낼 테니까 그냥 따라 나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다시 왔죠. 진짜 불안한 마음에 받았더니 어머니가 못 오시겠다고.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한 50%를 차지했던 것 같고, 또 어머니는 가족이 그곳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들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랑, 그리고 핸드폰이 없어서 압록강을 넘어왔을 때 제가 어머니 위치를 못 찾을까봐 그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안 오시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으니까. 저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혼자 중국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건너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원을 나올 때 탈북민들은 다 교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게 불법이라고 이제 국가보안법 자미탈출 위반에 걸려서 최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25살이었는데요. 어머니가 20년을 키워주었으니까 3년쯤은 바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또 미루고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압록강변에 내려서서 그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난은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적어 내려가기 위해 찍어두신 거룩한 쉼표일 뿐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또 지나간 빗줄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다가올 하늘의 축복과 소망을 품고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선포하며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펼쳐주실 소망의 무지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위에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응원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모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비밀이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지요.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끊임없이 솟는 감사의 샘에 대한 비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감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71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가득 채우는 그 감사의 찬양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이 비밀 가운데, 못해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사랑, 기쁨,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국립합창단과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짓을 분별케 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데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 아니 저의 신앙,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구제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분들이 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우리는 꺼져야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표준으로 받으시지 않고 믿음의 표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실 인간, 누구는 나보다 잘생겼고 누구는 나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야 될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과학자를 보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라고 하면 쾌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연주자나 코미디언을 보내셔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 경제학자를 보냈어야 되고,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찾지 못하는 자, 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주소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번적지, 돌아갈 고향, 현재 의미, 곧 자신의 현주소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참 주소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잠시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 내 본향은 하늘나라.
0: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북한 땅을 위한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을 할지니라.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재판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올바르게 재판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아멘. 예보 체계와 차단되어 자신의 주장을 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강구하게 하옵소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0: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공의로 재판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유엔 난민 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우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중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 땅, 고향 땅을 향한 형제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억압받는 세계 곳곳에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 이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남과 북 가운데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닿는 모든 곳에 참 자유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 찬송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김혜실의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는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만을 심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새벽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북한의 외화벌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외화벌이를 할 때 제3국에 내세우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건비잖아요.
1: 네.
0: 노동력의 그 값인데 이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싸게 안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1: 북한 당국이.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 북한 당국이 이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할 때 사용하는 이 허가권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것들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다.
0: 오.
1: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노동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받은 허가를 흔히 와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번 와크를 받은 회사가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계속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 그러니까 북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보위성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뭐 대외 경제성이라든지 뭐 내각군 뭐 이런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에서 그 계약권을 가지고 노동자를 계속 파견해왔던 거죠.
0: 네.
1: 그런데 이제는 기존 아크가 있어도 자동으로 파견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온 회사도 계약 조건 그리고 북한 당국에 들어오는 외화 수입을 다시 한번 심사하고 싸게 안 보내겠다라고 북한 당국이 현재 선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뭔가 자신감이 생긴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아요.
0: 네. 이전에는 이런 재심사가 아예 없었던 거죠.
1: 그렇죠. 북한 당국이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외 노동자를 많이 내보내는 것보다 국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남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약 단가가 낮거나 그러니까 싼 노동자 뭐 이렇게 그리고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적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냐면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에 시작이 됐고요.
0: 네.
1: 2026년 2월 9차 당대회가 있었죠. 그거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 당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생자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외국과 거래하지는 않겠다긴 뜻이보다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중앙이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 돈을 좀 더 불린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북한 체제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겠다. 어디 가서 떵떵거리는 목소리를 내자. 이런.

0: 시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원래도 철저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0: 그렇죠.
1: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이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나요?
0: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렌 부르크시 에서 북한 노동자들 환경 미화라든지 공공 업무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임금 문제로 고용이 무산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715였습니다. 근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북한이 무리하게 돈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북한 내부의 새 방침과 연결해서 보자면 국가에 충분한 돈이 남지 않은 이른바 저가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례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과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른바 우리 이제 몸값 부풀리기, 몸값 올리기. 이게 그래서 더 높은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북한의 외화벌이를 하는 그 주민들이 값싼 노동자만이 사실 강점은 아니었잖아요.
0: 네.
1: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꼼꼼히 쉬지 그쵸. 않고 일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 구조를 아주 견고히 만든 것 같아요. 또 자신 있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필요로 하고 하는 여기도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는 재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뺏은 그 영토에 이 건물들을 지어줘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공간이 살아야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계속적으로 북한에서도 무슨 건물을 지었던 무슨 공병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니 이때 우리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1: 그래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바뀐 건가요?
0: 과거에는 현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노동자 수, 뭐 임금, 그리고 숙소, 작업 조건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만든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네. 얼마에 팔리는지 요거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 생산되는 제품이 원료는 또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어느 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가 어떤 공정을 맡은지 그리고 제품은 몇 번 가동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나라에 판매되는지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네.
0: 판매 가격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도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가 이만큼 투입이 됐는데 그 노동자의 정말 올바른 돈을 받고 있느냐 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 돈을 좀 올려서
1: 네.
0: 북한 당국이 벌어들인 수입도 좀 풍족하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그 개성공단에서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0: 네.
1: 기업을 거기서 노동력들을 함께 좀 했을 때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0: 네.
1: 같은 맥락일까요?
0: 그 때문에 참 많이들 싸웠죠.
1: 네.
0: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만큼 벌고 있는데 개성공단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면서 북한 측이 임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정 수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에서도 남한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고려해서
1: 네.
0: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시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수익 이것도 임금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다만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간 합의 그리고 공단 규정을 바탕으로 임금 협상이 진행됐는데 지금의 해외 파견은 북한 중앙이 국가별 업종별

0: 계약을 심사하고 여기서 수익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와크 자체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격과 공급량을 국가가 더욱 강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구조를 이미 체계화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1: 네. 여기서 또 저희가 알아야 되고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계약금이 오르고

0: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반드시 계약, 그러니까 계약금 오르면 노동자들 월급도 오를 것이냐.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외국 회사가 북한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내는 전체 금액과 노동자 개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에서는 국가에 내는 돈, 그리고 파견 기간 운영비, 숙식비, 교통비, 현지 관리비, 각종 수수료가 빠집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수산물 관공장을 조사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약서 상의 임금은 한 달 약 3천 위안이었는데
1: 네.
0: 우리도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일부 노동자가 받는 돈이 300 위안에서 500 위안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니까 계약 금액의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돈이 들면 그래서 10에서 20%면 그래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북한 주민들이 노동자에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참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많아요.
0: 네.
1: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번 변화의 핵심을 뭐라고 짚어갈 수 있을까요?
0: 네, 북한 당국의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자를 파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싼값에 보내는 방식에서 제한된 노동력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외국 기업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계약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이 더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 들어오는 외화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노동시간 휴식 그리고 임금의 직접 지급,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계약금이 올라와도 이 노동 착취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향후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계약 구조의 개선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북한의 모든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링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동물과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동물도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이 침팬지 중에 보노보라는 침팬지가 있는데요. IQ가 70에서 90이랍니다. 초등학교 아니라 4살 내지 5살 어린아이 수준이라.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 능력이 3,000개가 된대요. 동물들도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도 IQ가 높고요, 돌고래도 높고요, 침팬지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은 완전 차이가 나죠. 겉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뭘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0: 뭐 90이고 침팬지 아무리 뛰어나도 동물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아무리 미개인이라도 인간은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 본능의 기도예요. 어떤 불신자, 어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죽을 지경이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구분점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수록 인간다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할수록 짐승 속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셨고 교통하고 싶으셨고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교제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인간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에 부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할수록 인간은 본능으로 기도의 본능으로 충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기도를 안 할수록 복된 인간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라는 거. 결국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뭘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영 호흡이거든. 육체가 호흡해야 살듯이 내 영은 호흡해야 살아요. 영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영의 호흡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영이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겨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 타락한 천사놈이죠, 마귀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살인자, 마귀 보고 살인자래요. 예수님 왜 마귀 사탄 보고 살인자라고 했을까요?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살인하는 건 물론이고 더 끔찍한 살인이 있어요. 내 영을 살인해요. 내 영을 죽인다고요. 내 영을 죽이고 내 영혼을 살인하는 짓이 뭐라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 육체도 죽이려고 난립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려고, 즉 영혼을 죽이는 게 뭐라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해요. 누르게 누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품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잡생각 나게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기도하기 싶은 마음이 착싹 사라지도록 바쁘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영을 살인시키려고 한다,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향해서 저자는 살인자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8월 2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5에서 40mm, 함경도는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 목포가 33도, 대구와 부산, 제주가 32도, 여수가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함흥, 강릉이 29도, 신의주와 해산 27도, 평양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쁨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을 뵐 그날을 그리며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오늘도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극심한 인종차별을 겪는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정말 수준 높은 감사인데요. 영화 사랑의 원자탄의 실제 인물인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고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녀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신학인은 복에도 감사하며 고난에도 감사하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혜의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은혜의 하루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리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마음에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지요.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보다 먼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요.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쌓여서 무너지듯이 오늘도 내 마음의 작은 틈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숨길 수 없었던 행복,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금광을 찾아 서부의 광산으로 떠났습니다. 그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뚜렷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많이 저물었고 가져온 공구들도 날이 상해서 하루 이틀 정비를 하고 다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정보를 주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이 금광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네.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황금을 캐러 떠나려는 순간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을 쫓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따랐습니다. 드디어 금광을 캐러 가는군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금광을 발견했다니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당신들 얼굴에 희망과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금광을 발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감추고 싶어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주님을 만난 행복이 우리 삶에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만끽하고 있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기쁨의 삶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소서. 요즘 주님과의 동행에 기쁨이 없다면 무엇 때문인지 살피고 회복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과여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백기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좀 몸이 부었다 싶으면 간을 약

약하게 해서 먹게 되는데요. 소금기 없는 음식 어떻습니까? 맹맹하니 무슨 맛인지 맛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음식에 녹아있는 이 소금의 역할 참 여러 가지잖아요. 나쁜 성분을 빼주는 해독이나 살균 작용도 하고요. 또 재밌는 건 이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목마름을 느껴야 비로소 물을 마시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먼저 의에 주리고 주님 말씀에 목마르고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 오늘따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나로 인해 누군가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산과 험한 바다가 있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는지 결정되겠죠. 방황하는 인생길에도 예수가 길임을,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가 길임을 선포합니다. 강찬의 찬양, 예수가 길이다 함께 선포하죠.

예수가 길이라 이어서 박신아 콰이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 오늘따라 참 새로운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거 어떤 모습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대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안할까 하고 영적인 호기심

과 갈증을 느끼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야 되는 거룩한 짠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스윌의 삶으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나를 오라하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였고요.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영어 찬양 Teach me the way, O Lord 함께 하셨습니다. 맛을 내려면 굵고 뻣뻣했던 소금이 음식 속에 사르르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제 형체를 감춰야 비로소 맛이 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뻣뻣했던 자존심과 고집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은혜 안에 부드럽게 녹여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주님의 향기와 맛을 전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리고 로드리게스 연주 찬양 에스더 디얼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동홍교회 나평안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141년 전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고비마다 지켜주셔서 오늘의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밝히 비추는 이방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북녘 땅에도 자유와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선교 한국 대회를 열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드림.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절제를 강조했고 절제 생활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의 분위기는 절제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분수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보여주려는 욕심을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올바른 절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며 찬양드립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다른 이들에게 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성의 유혹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힘을 잃고 두 눈까지 뽑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각자 절제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르겠죠.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힘들다고 하실 것도 같네요. 말에 대한 절제, 명예의 욕, 식욕에 대해 절제하지 못해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절제하지 않으면 사치와 방탕, 탐욕, 여러 가지 형태의 악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힘드네요. 정말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도 절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찾아봤습니다. 격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들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구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 절제는 건강과 힘과 평안의 기초요, 근원이다.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서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모든 생활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통제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구원 얻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1: 마음속에 군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배다 아래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와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을 걸쳐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밖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이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으련만 그날이 언제 되겠는지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꼭 복음 통일의 그날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이 아플 적에 군위로 되시며 괴로울 때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의 삶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구분만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립니다.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0: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

0: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기쁘게 찬양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들로 이 계절을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은 시편의 말씀으로 만든 아름다운 찬양들로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 들으시며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끼시는 점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그간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이 모아져 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편 찬양으로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첫 찬양은 시편 84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먼저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감사함으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말씀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더 세세히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상을 지내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며 어떠셨나요? 청취 소감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그동안의 방송이 모여있는 마더와이즈 코리아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2: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그렇죠, 남이 해준 밥. 뭐 남이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밥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주부들이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시절에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로마 당국의 박해. 둘째는 같은 동족 유대인이지만 어찌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래가지고 왔던 친족들로부터 박해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화려하고도 찬란한 세속의 물결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즐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즐길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하백교회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름에는 시원한 뭐가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삐르요. 예. 먹어본 사람들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 세 가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쾌락과 세속을 멀리해야 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위로가 됐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우따래 속히 오리라. 조금만 참으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예수님

예수님이 속히 올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속히 와야 안 와요? 지금도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럼 앞으로도 올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다는 분이 있었어요.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이 오늘 내일 속히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근거로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요가 돼요.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불편을 감수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탁 힘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올 것이다, 천천히 올 것이다, 거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안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냐, 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즐겨라,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회개하고 그때까지는 회개하지 말고 그때까지 즐기다가 회개하자, 하일해 가지고 성도들이 삐르도 한 잔 먹고 춤추는데도 조금씩 가고 이렇게 안 볼 것을 보고. 여러분 안 볼 것을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죠?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때까지는 좀 해보자, 즐겨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그 속히와 인간이 보는 시간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 같다? 천년 같다. 천년은 하루 같다. 이 사실 베드로가 이것을 시편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는데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천년이 길어요 짧아요? 천년이 길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기로 만약에 예약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겠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돈 빌리고 못 갚은 분들은 우리 따라서 갚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돈은 좀 갚아야죠. 입 싹 씻고 그러면은 그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갚을 건 갚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사과도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죠. 그건 예약해놓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안 오면은 이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인간 입장에서 지루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천년이 길은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표현하는 것처럼 NLT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For you are thousand years are as yesterday. 그죠?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 보기에는 지나간 어제와 같이 짧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they are like a few hours.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몇 시간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간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천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며칠 만에 하세요? 하루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천년이란 시간의 가치를 하나님은 하루만 주어져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니 인간의 관점에서 이 시간, 주님의 재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9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9절 하반절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무척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 혹은 오늘 점심 우리가 애찬을 쫙 대면 식사할 때 예수님 짠짜르잔 탁 구름 타고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것이.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 창조주의 인내, 그 오래 참음을 여러분 깊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한 양상으로 어떠한 양태로 임하는가,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10절입니다. 그 양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영어로는 The Day of the Lord, 주님이 바로 그 날이다. 그런데 이 날이라는 표현이 그리스어로는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그리스어 이 헬라어는 문법이 정확합니다.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딱 하나다. 주님이 재림하는 심판의 날은 여러 날이 아니라 정해진 딱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재림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날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초상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온 거죠. 헤메라 퀴리우, 주님이 바로 딱 그날 단수적으로 여러 날이 아니라 정해진 딱 그 하루가 주님의 재림으로도 임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 중에 하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걸로 생각을 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표현 헤메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을 날은 딱 받아놨어. 모를 뿐이야. 누구만 알아요 그날을? 하나님만 알아요. 정해진 날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은 제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태가 뭐냐? 그날은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죠.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겠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나 믿다 쉬는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뭐하라?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왜?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어느 한 사람이 그 구원의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친족이 그 지역불에 떨어진다면 그처럼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날에는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요? 우리 따라 써죠.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 재림의 두려움은요 큰 소리로라는 표현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로이제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로이제돈이라는 뜻이 큰 소리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with a great noise. 노이즈가 잡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소리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그런데 이 로이제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가 로이제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큰 소리라는 이 단어가 2000년 전 이 그리스의 책들을 딱 뒤져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화살이 공중으로 슉슉슉슉 널러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엄청 두렵죠. 막 총알이 두두두두두 쏘는 그런 소리. 그걸 표현할 때 또 천둥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불꽃이 팍팍팍 튀기는 소리, 채찍이 내려치는 소리, 거센 물살이 막 확 몰아치는 소리, 뱀이 지나가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여섯 가지 소리를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가 바로 재림의 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재림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다는 분이 있고 안 두렵다는 분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우리는 어디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수천 년을 주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셨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날이지만 여러분들 갯돈 부어가지고 어디 저 어디 상무지구에다가 막 좋은 아파트 한 100평짜리 딱 당첨이 돼가지고 복권이 당첨됐네. 그래가지고 거기로 뭐 이사 가는데 막 그 관계가 안 좋던 시어머니가 막 야 내가 막 그 가전제품 내가 싹 넣어줄게. 그래가지고 손댈 것도 없이 열려고 문이 쫙 열리고 밥은 밥이 탁탁탁 나오고 막.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사하는 날 막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죠. 옮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것이 시끄럽게 들리겠어요? 설레게 들리겠어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의 제돈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소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아파트먼트

한국으로 이사하는 흥겨운 이삿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냐. 10절 하반절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은 모든 분자와 원자가 다 해체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과 동일한 동격인 우리의 죽음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라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아가, 내가 비록 권사인데 나 죽을 때 다이아 반지는 꼭 껴줘라. 그것이 보통 다이아가 아니라 갯돈 10년 부어가지고 아주 좋은 것이다. 여러분 끼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우리 합역교인들은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화장하면 그 다이아가 뭐로 돼요? 그죠, 똑같아요. 수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표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천체 만물이 불에 확 타지르고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뭘 따라서 하죠. 사랑했던 추억. 여러분, 사랑했던 추억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 다섯 번째 양태는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미에 땅과 그 중에 있던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면 들퉁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은 꿈에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고백하기가 좀 이렇게 말하기 그러면 각시가 와가지고 빨리 불어, 다 알아, 얘기해. 그럼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헐 것과 못 할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끝까지 가져갈 것은 입을 다물어 해야지. 차라리 거짓말하기 싫으면 별로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런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급하네 그러면서 확 회피를 해야지. 그거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양태가 있는데 그렇다면 안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두려운 날, 우리에게는 설레이는 이산 날인데 그런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개인적인 죽음도 언젠가는 예고 없이 오게 되는데 그러한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 따라서 하죠. 서로 사랑하자. 오늘 읽은 본문에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 나오냐? 11절에 나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주의 재림을 앞두고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그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게 참 잘못 이해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요? 거룩이라는 것을 하면 양복을 딱 입고 큰 성경책을 들고 목소리를 떠도 쇳목소리를 내야 되고 권사님 이러면서 그것이 거룩해 보여, 안 거룩해 보여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가 뭐 같아요? 꼭 장례식 같잖아요. 거룩하게 열중절 차렷 동작 그만 딱 깨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애들 막 교회 안 나오면 막 회초리로 때려서 막 겁박을 하고 막 지옥 갈래 막 꿀밤을 주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아니에요. 거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경건과 거룩에 치우치고 눈에 보이는 형식주의에 빠졌다면 주님이 보시는 거룩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7개국어를 막 하고 막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이태리어로 했다, 막 중국어로 했다, 막 러시아로 했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막 정신사납잖아요. 그런데 막 그거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광주 하백교회 가면 목사님 막 7개국을 하는데 막 동시통역하고 막 아주 막 은혜가 충만해. 자 봐요. 그러한 7개국어를 하고 막 천사들은 할 수 있는 방언을 하면은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경건함이 주님 보실 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유창한 방언과 외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언을 해요. 막 아유 권사님 가만 보니까 뱃속에 뭐가 들었는데 빨리 사진 찍어보세요. 딱 보니까 막 초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막 탁 기도하면 병이 딱딱 낫고 막 믿음 산이 막 야 무등산 그쪽만 있으니까 너무 더워 저쪽으로 좀 가 순천으로. 그러면 순천으로 부릉부릉 움직여. 막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얼마나 놀라.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막 성경을 막 달달달 외웠어요.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다 읽어요. 막 그럼 여러분 자랑스럽겠어 아니겠어요? 막 성경을 딱 대면 착착착 나오고 막 다 외우고 7개국어를 그대로 막 말하고 그죠? 독일어로도 말하고 막 딱딱 하니까 지나가던 독일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믿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상담실에 어떤 분이 왔는데 남원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아이 원장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제가 그때 7번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하는 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몇 번 읽으셨어요? 100번 읽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밖에서 들을 때부터 거만한 거 몰라요. 아가씨. 여러분 직원한테 아가씨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100번, 1000번 읽으면 뭐예요? 모든 지식을 알고 박사학위가 100개 정도 되고 막. 응?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 지식이 여러분을 지켜주겠어요. 그 예언이 뭘 그 되겠어요. 그잖아요. 사랑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막 구제를 하고 성교를 하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의 제물로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뭐다? 우리 다시 따라서 하죠.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제발 이제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좀 웬만하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를 좀 사랑해주고 남편을 좀 길을 좀 세워주고 이제 다음 달이면 뭐가 와요? 추석이 오잖아요. 그럼 추석이 오면 제발 엄마들이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성운 아들들 자꾸 그러면 안 와요 그들이. 그러니 여러분 아들들이 생각하기에 딸들이 생각하기에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딸이 좋아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걸 물어봐야 되고 딸이 좋아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배워서라도 그런 대화에 참여하고 그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바꾸면 뭘 엄마가 좋아할까? 뭘 아빠가 좋아할까를 연구를 해서 그들이 느껴지는 사랑. 여러분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로운 가족도 등록되는데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 아 교회 안에 사랑이 있구나. 우리를 품어주는구나.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겠어요? 아니면 아 이거 곤란하겠는데? 여러분 곤란하겠는데 그럼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추석이 다가오는데 내 곁에 맡겨주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 다음으로 12절에 나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죠? 주의 날이 오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파트먼트로 그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삿날이잖아요. 그날 13절에는 새하늘 새 땅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해요? 신천지. 이단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가져가 버려요. 구원이 좋은 구원파서 가져가 버리고 그잖아요. 신천지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12절에 여기 보면은 간절히 사모하라는 단어에다가 빨간 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단어냐면 스퓨돈타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어로는 스퓨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영어로는 뭐냐면 스피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빠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빨리하다, 빨라지게 하다, 재촉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어에도

타동사로 돼 있어. 목적어가 뭐냐?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자꾸만 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빨라지 안 빨라져요?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그죠?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그죠? 우리의 그런 열정과 사모함과 전도로 되는 건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피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천신지가 사실은 어디에서 임해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래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의역하면 그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12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뭘 따르죠?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이 마지막 날이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아내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막 무시하고 막 그냥 뭐 밥을 세 끼씩 다 먹어. 어? 한 끼는 좀 나가. 좀 제발 좀 피곤하다. 제발 좀 조금씩만 보자. 여러분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속이 있으니까 대답을 못하죠. 삼식이라는 답이 있잖아요. 미안하죠. 웬만하면 우리도 나가서 먹으십시다. 한 끼 정도는. 그러니까 사랑하잖아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도 다가오지만 그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 혹은 제님의 이 재림까지 갈 것도 없이 신속원이 그 새하늘 새 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임해요. 그러니 그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뭐냐면 내 아내 남편이 안 바뀔 것 같아도 오래 참아주면 결국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바뀐다고 하면 말이 씨가 되니까 바뀔 거로 믿읍시다. 자, 또 한 가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그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안 믿는 사람은 천년이 걸려도 안 걸릴 것이 하루만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하루만 바뀌어요. 여러 날도 필요할 거 없어요. 하루만 제대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런 것과 한번 금식해 보세요. 큰 재래 안에 그잖아 남편을 그렇게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미워서 내가 어떻게 눈이 이렇게 좀 잘못됐지. 눈병에 그렇게 저런 거 결혼했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성령의 안악을 눈에 넣어줘서 주님 그래도 이유가 있었기에 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성령의 안약을 넣어주고 좋은 마음을 주시면은 눈을 딱 뜨면 사랑이 넘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제일 먼저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막 지갑 쫙 열려서 막 이사 갈 때 여러분 책 같은 거 함부로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냐면 쫙 펴보면 막 자기도 잊어버려 숨겨놓고 막 신사임당 막 열장이 막 요렁 나오고 막 막 그잖아요. 잊어버려 통장도 나오니까 막 사랑이 확 생기면 막 지갑이 활짝 열어져서 막 없던 어떤 남편은 막 돈 모으는 게 재미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갈팔에 이제 왜 물질이 불에 살라지니까. 근데 그것이 싹 여보 못 갖고 싶어 막 다 말해 막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마다 사랑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막 사랑이 임하니까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막 다 말해 막 내가 싹 해줄게 막 잡채가 좋아 그래. 잡채 막 다 그거를 아침부터 바빠 막 뭐해 그때 당신 너무 너무 사랑해. 우리 따라서 당신 너무 너무 사랑해. 그런 말 들으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집은요 천 년도 안 돼요. 만 년도 안 돼. 헤어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왜 천국이냐? 하루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받고 한번 해보고 뭐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좀 예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그냥

0: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대? 막 보면 막, 아이고, 막 싹 비껴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담임 목사님도 지난주에 이제 그 점심에 뚜약볕에 교회 가서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한 시간씩 이렇게 오고 가고 기도 그러는데. 작정하는 바가 있어서. 근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 아이도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구원받아야 될 텐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마음이 애초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런 기도라니까 막 생각지도 못하게 막 흐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막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가정. 여러분 이제 명절에 가족들 자녀들이 올 때 가정마다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재림 같은 것은 우리가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신바람이 납니다. 하다 보면 천국같이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가 있어요 이미? 천국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마음도 열고 우리 따라서 지갑도 열고 또 가스라이팅하나 그러지 마시고 내 오간에 좀 지갑도 활짝 열고 마음도 열고 안아주고 그잖아요.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잘 만났지 얘들아 이렇게 예쁘게 커졌어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오늘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이 박중훈이 연기했던 그 김희 박사님이 마지막 순간 막 쓰나미가 쫙 덮치는데 옥상에서 딸하고 전 아내죠. 아내랑 딱 했는데 여보 미안해. 제가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유진이가 누구냐 아내. 유진아 고맙다. 우리 지민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터터터터 오는데 바구니가 너무 작으니까 딸만 올려보내요. 그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서 꼭 안아줘요. 물론 헤어졌지만 다시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런 사랑과 감사의 고백하면 그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가요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들은 말은 해요.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말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제발이지 이 자크를 쫙 닫아서 잔소리는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제일 듣고 싶은 것이 뭘까?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봐주고 그 관심사를 물어봐주고 혹시 그런 말을 하거든 그렇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너무 고맙네. 엄마 아빠가 그때는 철이 없는 엄마에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바르게 커져서 얼마나 고마워. 당신 고마워.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그 재림이 신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사랑을 통해서 삶을 통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재림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앞당겨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 믿는 사람들은 천년을 살아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하루에 다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어마어마한 은혜, 사랑, 축복 그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광주 하백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복숭아를 먹는다고 꺼내다가 보니까요, 먹기 전부터 복숭아 향기가 손에 남아선 입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한 작가의 꽃을 쥔 손엔 꽃향기가 남는다라는 말처럼 무엇을 손에 쥐든 그 자취가 꼭 남더라고요. 그게 꽃처럼 어여쁘고 복숭아처럼 달콤한 거라면 손에 쥔 저도 행복하겠지만 그 향취를 맡는 또 다른 누군가도 꼭 행복해질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간 승리의 향취를 맡게 될 겁니다. 오늘을 이기는 힘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